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이게 얼마만의 공항이고. 진짜 내가 안 온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네. 내가 탈 비행기 번호가 보자.
4: Excuse me, where do I check in?
2: 치킨? 아, 코리안 치킨. 와, 진짜 요새 K-치킨이 그래 유명하다더만. 여기 공항에 오자마자 치킨을 찾네.
4: This is my first time at a Korean airport, so I don't know where to check in.
2: 그쵸, 그쵸. 한국에 처음 딱 오면 한국 치킨 딱 먹어줘야 되죠. 그런데 공항에는 없어요. 에어포트 no chicken.
4: No check-in at all? Oh, it's leaving in 2 hours. Oh, my seat is by the wing of the plane.
2: 아, 나도요, 나도. Me too. Wing. 뼈랑 순살은 시키면 항상 많이 남아갖고 저도 윙만 시키거든요. 날개만 시키면 여기 양념이 쫙 배어가지고 아우, 침 나온다. 그나저나 여기는 no chicken, sorry.
4: So where do I need to go?
2: Go? 아, 가서 먹으려고요. 아, 한국은 배달앱이 진짜 짱인데. 오자노, 아, 그러면 저기 저 앞에 공항버스 있지요? 에어포트 버스. 그거 타고 25코스 가면 치킨 굿.
4: Oh, so you mean I can check in if I take the bus?
2: Yes, yes. Chicken good. Wing good.
4: Oh, I see. O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2: 진짜 K-치킨 진짜 대단하다. 공항에 오자마자 찾게 만드는 그 힘. 와, 대단하다. 오늘 배워볼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예?
4: Where do I check in? Where do I check in?
2: Where do I check in?
1: Check in이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호텔에 숙박 등록을 할 때,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을 때도 check in이라고 합니다. Check in을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어디 어디. Front desk에서 check-in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the front desk. 12번 게이트에서 check-in 할 수 있어요. You can check in at gate 12.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4: Where do I check i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방송.
6: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now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usan International Maritime Court of Arbitration gaining full momentum, a new wave of transformation has begun. One where maritime administration and industry grow hand in hand with legal services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But the competitiveness of a true maritime capital can only be complete when we possess the legal expertise and systems to really resolve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alongside an ecosystem where local talent can grow together. So joining us today is Mr. Choi Tae-won,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what preparations we must make as Busan leaps forward as a maritime capital and the direction Busan needs to take in the futur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최재원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Hello everyone. Yeah.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Yes, thank you for having me.
0: Yeah,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1: Thank you.
0: Now, first,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listeners and share a bit about your professional background with our listeners as well.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어디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법무법인 CU 부산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을 이제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운, 항만 그리고 이제 조선 물류라든지 무역, 해상 보험 그리고 이제 회사 분야 중심으로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또 부산 이제 한국 해양대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부산 지방 변호사회에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산이 앞으로 이제 진정한 해양 수도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그 과정에서 법률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So our guest explains that he is currently the managing partner of the law firm CU's Busan office and serves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e shares that ever since he began his legal career, he has focused his practice primarily on maritime and ocean sectors, including shipping, ports, shipbuilding, and marine insurance as well. Also, he is currently teaching students as an adjunct professor a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nd serves as an auditor for the Busan Bar Association. He is he says this is very meaningful to join the broadcast to discuss what preparations Busan must make to grow into a true maritime capital. Well, you have been specializing and actively practicing in the maritime ocean sectors based in Busan for a long time. So what motivated you to choose this specific field and build your expertise here? And what role have you played for local businesses over the years? 오랫동안 부산에서 해양회사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이 분야를 선택하고 전문성을 쌓은 이유와 또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또 해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사실 이제 회사 분야 또 이제 해양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전문성을 쌓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우리 이제 도시의 특성과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은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손꼽히는 항만 도시고
0: 그쵸.
1: 또 이제 해운, 항만, 조선, 물류, 수산과 관련된 해양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이 사실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작 해양이나 회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서울에 대형 로펌을 간다든지 또는 해외 로펌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0: 네.
1: 문제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이제 서울까지 서울에 있는 로펌까지 가서 상담받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산의 어떤 기업들이 부산 안에서도 좀 충분히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역 기업의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현장을 좀 잘 이해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신속하고 또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해양 전문 변호사가 부산에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뭐 선박 매매, 금융, 또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한 뭐 어떤 화물 손해라든지 선박 충돌과 해양 사고, 해상 뭐 보험, 또 분쟁, 뭐 국제 계약, 선박 감육,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조선업체의 어떤 기업 회생이나 파산 등 이런 업무를 좀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0: 네.
1: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뭐 좀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0: 아, 네. 이 부산이란 네.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면서 또 전문성을 키워오셨는데요. So he shares that his biggest motivation for building expertise in the maritime and ocean sectors was Busan's unique character and potential. One of the world's leading port cities as we know and home to a dense concentration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However, when he first started out, local businesses had to rely on large Seoul-based or foreign firms for marine and maritime legal issues, facing both inconvenience and heavy costs just to get a consultation. Believing Busan-based companies deserved access to top-tier legal services close to home, he saw a clear need for a local maritime lawyer who understood the region's business realities and could respond quickly when problems arose. He has since dedicated himself to serving local businesses across Busan and Gyeongnam, handling cases involving ship sales and finance, cargo damage, marine insurance disputes,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ship attachments and auctions, and eve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s well. And drawing on the expertise and on-the-ground experience you have built over the years, you have been appointed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t this crucial turning point. So how do you feel about this appointment? And could you explain what the role entails?
2: 해양수도 부산시대가 열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 위촉에 대한 소감과 또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그 우선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뜻깊고 좀 영광스럽다 이런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제 부산에서 해양과 해사 분야를 좀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경험이 아무래도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는데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큰 책임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0: 네.
1: 해양수산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0: 네.
1: 뭐 해운, 항만, 뭐 수산, 또 해양 환경 뭐 이런 것처럼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굉장히 이해관계도 좀 복잡하고 뭐 국제 협약이나 뭐 다른 법률들하고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제 계약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지 또 소송이나 행정 처분 과정에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he finds it deeply meaningful, of course, and is highly honored to be appointed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lieving that his long-standing experience focusing on the maritime and ocean sectors in Busan played a major role. And to put it simply, he explains that his role as an advisory lawyer is to review and provide counsel on various legal issues that arise whil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rafts policies or carries out administrative duties. Because the sector is managed by the ministry, such as shipping, ports, fisher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involve highly complex interests and are frequently intertwined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ther domestic laws, his job is to ensure new policies and systems are legally sound. He examines how to respond when contracts or disputes arise and highlights key legal considerations during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s to provide the ministry with formal evaluated opinions. Well, recently,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operational plan for the Busan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and with a concrete blueprint aiming for a 2028 opening featuring 5 panels of judges and 10 judicial officers, the maritime court that our region has long wished for is finally becoming a reality. So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his will bring to Busan?
2: 최근 부산 해사 국제상사법원 법원의 운영 계획이 발표되면서 2028년 개원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또 바라왔던 일이기도 한데요. 부산에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까요?
1: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고 하는데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운영 계획까지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뭐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사법원 설립을 좀 추진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은 네. 하고 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단순히 부산에 뭐 법원 하나가 생기는 차원을 사실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해사 사건이나 국제상사 분쟁이 발생을 하면 기업들이 서울이나 뭐 해외의 법원, 중재기관 이런 곳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부산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회사사 관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가장 예상되는 큰 변화라고 할 것은 이제 부산에 회사 법률과 뭐 국제 분쟁 해결을 좀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좀 형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설립되면 회사 전문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해운, 조선, 뭐 보험이라든지 금융, 중재 뭐 거기에 따른 또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면 감정, 뭐 통번역 같은 분야의 어떤 전문가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좀 모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대학에서도 회사법과 회사 국제상사법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한 학생들이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 네.
1: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은 단순히 뭐 화물이 오가는 어떤 황만 도시라는 이제 이미지를 넘어서서 해양 산업과 뭐 계약, 뭐 금융 분쟁까지도 해결하는 어쩌 국제적인 해양 비즈니스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단 한 단계 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So someone who has long push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time core in the region, he finds it deeply meaningful that a concrete plan has been set for the core's opening in 2028. He emphasizes that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re goes beyond just adding a new court to Busan. In the past, companies facing maritime 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ad to rely on courts or arbitration bodies in Seoul or abroad. But now, a foundation is being laid to receive highly specialized maritime trials right here in Busan. The biggest expected change, he notes, is the creation of a new industrial ecosystem centered on maritime law an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nd once established, it will naturally draw not only specialized maritime lawyers, but also experts and businesses from related fields like shipping and shipbuilding and insurance and translation. And also, it will certainly expand opportunities for local university graduates who study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o work here in Busan. Ultimately, this will allow Busan to grow beyond a port city where cargo merely passes through, transforming into an international maritime business hub where maritime contracts, finance, and dispute resolution are handled in one plac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Tae-won here in the studio,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ll, you have supported local maritime and fisheries companies up close for a very long time. So could you share some specific examples? What legal challenges do these companies typically face? And what did you realize while working together to resolve these issues? 예, 오랫동안 지역 해양수산 기업들을 가까이에서 지원했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업들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겪었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또 느꼈었을까요?
1: 네, 그 죄송합니다.
2: 네.
1: 그 해양 수산 기업들이 이제 겪는 법률 문제는 생각보다 사실 다양한데요.
2: 그럼요.
1: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뭐 계약금이나 잔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외까지 송금을 할 것인지, 또는 선박 인도 시점과 위험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 또 해상 운송 중에 화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었을 때 뭐 선사와 화주, 또 보험사 뭐 중 누가 책임을 좀 부담하는지를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또 선박이 뭐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영업 자체가 중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속한 대응도 좀 필요하고요. 저도 이런 사건들을 좀 말씀드린 사건들을 좀 다뤄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느꼈던 점은 해양 산업에서는 이제 분쟁이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좀 미리 발견하고 좀 예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2: 네.
1: 작은 문구 하나라든지 작은 조항 하나가 뭐 수십억 원의 손실로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2: 그렇군요.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위험을 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0: So he explains that the legal challenges faced by maritime and fisheries companies are much more diverse than one might expect. For instance, issues often arise during ship sales over how to securely pay deposits or balances and how to determine the exact timing of the ship delivery and transfer of risk. And disputes are also frequently occur. They also occur over who bears liability, right? Among the shipping line, the cargo owner, and the insurer when cargo is damaged or lost during marine transport. Also, when a vessel is subjected to provisional attachment or put up for auction, a company's entire business operations can become to a halt, right? Requiring an exceptionally swift response. Having handled many of these cases, he shares his key realization. In the maritime industry, identifying and preventing risks at the contract drafting stage is just as critical as resolving disputes after they occur, because a single minor phrase or clause can lead to losses worth billions of won. And he emphasizes that having agreements reviewed beforehand by a specialist with professional expertise is absolutely essential. Well, now, Busan is facing a critical turning point in its leap forward as a world-class maritime city. So what do you believe are the most urgent legal institutional tasks we need to prepare? And how should we approach talent cultivation as well?
2: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법률과 제도 그리고 전문 인재도 함께 성장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양 수산부라든지 이제 국제 회사 상사 법원이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관들이 실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 제도 그리고 저 전문 인력이 모두 다 갖춰져야 합니다.
2: 그럼요.
1: 우리가 이제 법률 제도적으로는 뭐 국제 회사 국제 상사 법원의 어떤 재판 절차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국제 중재나 조정과 같은 뭐 소위 말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2: 네.
1: 외국 기업들이 이제 부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분쟁을 해결해도 좀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좀 갖게 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해양 산업은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제 외국법, 영문 계약서, 금융과 보험 이런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전문적인 인재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2: 그렇죠.
1: 법률가뿐만 아니라 이제 해운, 보험, 금융, 뭐 중재라든지

0: 지역 대학과 법조계 그리고 이제 기업 법원들과 연계해서 실무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결국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제도 그리고 또 사람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for Busan to grow into a world-class maritime city, bringing in institutions lik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isn't enough. The laws, systems, and professional talent needed for these institutions to function must also be established. From a legal standpoint, he notes that we must strengthen the trial procedures and expertis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while also develop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lik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building the trust needed for foreign companies to confidently sign contracts and resolve disputes here in Busan. Because maritime industry span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eign laws, English contracts, I'm sure, finance and insurance, he stresses the need to cultivate professionals across law, shipping, insurance, finance, and translation, with maritime universities playing a key role. He adds that also the Busan Bar Association is developing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with local universities, the legal sector, businesses, and the courts, and he asks for everyone's active interest. And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Maritime Specialist practicing here in Busan, what kind of role do you wish to play moving forward? And what are the key roles you hope to achieve for Maritime Capital Busan?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이자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해양회사 전문 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도 계속해서 이제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서 이제 해양수산 정책과 행정이 좀 법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1: 네.
0: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해양회사 전문 변호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도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어떤 지역 기업들도 필요할 때 뭐 전문적인 회사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좀 있다면 우리 부산이 뭐 항만과 물류 중심지를 좀 넘어서 해양과 관련된 뭐 계약과 금융, 중재와 재판, 뭐 전문 교육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저도 그 역시 힘을 좀 보태고 싶고요.
1: 네.
0: 이를 위해서 이제 회사 국제 상사 법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또 지역 대학 법조계 기업이 함께 이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조언도 하고 자문도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1: 네. 앞으로 또 어떤 성과를 만들어 가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hopes to continue contributing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ensure that maritime policy and administration remain legally stable and function effectively on the ground. As a maritime specialist based in Busan, he shares his desire to consistently support local businesses so they do not face legal hurdles when engag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r expanding overseas. In particular, he stresses the importance of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even smaller local companies can easily access professional maritime legal services whenever they need them. And on a personal level, his goal is to help Busan grow beyond a cargo and logistics hub into a city where maritime contracting, finance, trials, and professional education are fully integrated. And to achieve this, he vows to continue providing active advice and counsel to ensur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and to help build a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universities, legal community, and industries to really nurture specialized talent.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2: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해양수산부 이전하고 이제 부산 해사 국제 상사 법원의 설립은 부산에 사실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실제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과 그리고 전문가 시민들, 특히 우리 이제 영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1: 네.

0: The time is now 11:43, and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Today,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for the latest update.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in USA.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 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Bong So-yeon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news for today. Iran has declared it will once again close the Strait of Hormuz, prompting immediate additional airstrikes from the U.S. Let's begin with an over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도 곧바로 추가로 공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1: 네,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쇄적인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데 이어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이란은 다시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이 미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공격과 보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 자칫 더 큰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So tensions are escalating as the U.S. and Iran trade retaliatory attacks over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following an attack on a merchant vessel passing through the strait last weekend. Iran declared it would close the waterway once again. In response, the U.S. carried out an additional airstrikes against Iranian military facilities and Iran then retaliated with strikes on U.S. military installations across the Middle East, including Bahrain and Kuwait. And also U.S. Central Command confirmed that new airstrikes against Iran began at 5 p.m. Eastern Time on the 12th. Well, tensions are likely to rise again once again in the international crude oil market as a result. So what has become of the ceasefire memorandum the U.S. and Iran signed last month?
2: 국제 유가에도 다시 긴장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휴전 MOU는 어떻게 된 겁니까?
1: 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0일간 핵협상과 평화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죠. 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또 선박 통합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 합의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측이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지 아니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지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So the U.S. and Iran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ast month to end hostilities, agreeing to conduct nuclear and peace negotiations over a 60-day period. However, continued clashes over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and vessel navigation rights have pushed that agreement to a critical crossroads. Some analysts now suggest it has effectively lost its validity, and the world is watching closely to see whether both sides will pursue further military action or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at. Turning now to our next report, SK Hynix has made its debut on the U.S. Nasdaq market,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from day one. So how has the reaction been on the ground? 네, 다음 소식 볼게요. SK Hynix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첫날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반응 어떻습니까?
1: 네,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상장을 AI 투자 열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이 ADR은 공모가보다 12% 넘게 오른 가격에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한국 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한국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So interest from U.S. investors has been stronger than expected, and major outlets including Reuters and Bloomberg covered the listing prominently, citing
2: it as a prime example of the current AI investment boom. SK Hynix's actually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or ADRs, closed their first day of trading more than 12% above the initial offering price, and analysts say this reflects a strong investor demand for a Korean company at the forefront of AI semiconductor market. Then what's driving such strong interest from American investors? 그렇다면 미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인공지능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상장으로 미국 투자자들도 자국 시장에서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네, 앞으로의 성장세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So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continues to expand, demand for high bandwidth memory, or HBM, a key component in AI semiconductors, has risen sharply. SK Hynix is considered a core supplier of HBM to NVIDIA, and the Nasdaq listing now gives U.S. investors easier access to the company within their own market, which analysts say has further fueled interest. And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report. Extremely dangerous heat levels are continuing across much of the United States. So let's get the details.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미국 전역에 매우 위험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11일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폭염이 미국 남서부와 중부 대평원을 거쳐서 이 동부 지역까지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미국 본토의 최대 3분의 2에 해당되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기록 경신이 예상되는 지역의 상당수는 밤 기온과 관련된 곳입니다. 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섭씨 27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곳이 있어서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 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는데요. So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has issued excessive heat warnings, projecting that the heat wave, which began spreading on the 11th local time, will continue for about a week as it moves from the southwest and central plains toward the east coast. Notably, many of the areas expected to see record-breaking temperatures are tied to overnight lows in southern states such as Florida and Texas. Nighttime temperatures in some areas are not dropping below 27 degrees Celsius, prompting officials to urge extra caution regarding health risks. The so-called heat dome phenomenon is also being cited as a cause of this heat waves, which regions are requiring particular attention.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영어로는 이 히트돔 현상이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1: 네, 열돔 현상은 강한 고기압이 한 지역에 오래 정체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마치 뚜껑을 덮듯이 이렇게 안에 가두는 현상으로 그래서 밤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네바다와 유타, 콜로라도, 와이오밍을 비롯해 아이다호와 몬태나, 또 남북 다코다주까지 위험한 고온이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화씨로는 110도, 이게 섭씨로는 43도 안팎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겹치는 이 제가 사는 이 서부 지역에서는 이 산불 위험도 함께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 I see. So a heat dome occurs when a strong high pressure system remains stationary over a region for an extended period, trapping hot air beneath it like a lid, right? And it prevents temperatures from easing even at night. This weekend, dangerous heat is expected across Nevada, Utah, Colorado, and Wyoming. And in some areas, peak temperatures could reach around 110 degrees Fahrenheit, or roughly 43 degrees Celsius. In western regions where the heat wave coincides with dry conditions, officials also warn of an increased risk of wildfires. So we do hope that all people are careful and cautious this weeken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he reports coming from the U.S. for today. Now, 미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getting all the latest updates coming from the U.S. with our reporter based in San Diego, Ms. Bong So-yeon.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updates.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today. Hope you enjoyed it. And we wi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Let's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before we wrap up. And I don't know why, but I wasn't getting any of the messages for like 20 minutes. But I see them now. And we have Danny Lee Nim saying 2 hours worldwide. We need 2 hours. I agree.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And we also have Humanity Recharge Nim messaging in, just messaging in about the interview and our of course, the guests here in the studio. Thank you so much. And saying good morning, Busan worldwide. Scorching hot today. Stay hydrated, people. Yes, yes. Stay hydrated,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Kosunim as well as Beninim and Jerinim messaging in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And do join me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할 건지 말 건지 by 장기하. I'll see you tomorrow. Bye-bye.
3: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0: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T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

0: 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Let me think about it. 도대체 뭘 얻고 저 왼쪽에 노래 만들었을까? 일하 고품이 유진 언제 해 막히면 저 반대 길로 역주행해 모자 눌렀어 신발 구겨 신어봐.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K-beauty is more popular than ever around the world, but today's guest on Open Heart looks beyond beauty on the surface. They see the skin as a reflection of the body and believe that healthy skin starts with a healthy body. Please welcome Korean medicine Dr. Lee Ju-yeo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란의원에서 피부 질환과 체질 개선 위주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이주연입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She did mention during the song break that it was her first time not only on radio but on like media. It's her first media appearance, so she's a little nervous, but I kind of expected she would do a lot of this and that. So I want to ask,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2: 일단 저희 들어오기 전에 이런 출연이 처음이시라고 하셔서 조금 긴장된다고 하셨잖아요.
1: 너무 떨려요.
2: 그런가요? 아, 떨리실 필요 네. 전혀 없고요. 그냥 거의 오늘 진료 봐주시는 것처럼 저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제 건강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냥 편하게 오늘 함께 대화 나누다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0: She says she's so nervous, but I was like, you know what? It's okay. We're all just people that are interested in health and probably unhealthy people. So just imagine that you're meeting your patients. So I want to firstly ask, how did you become a Korean medicine doctor? What was the story behind that?
2: 그럼 일단 좀 기본 질문들 몇 가지 드릴 텐데요. 한의사가 되신 계기가 일단 궁금해요.
1: 아, 저는 원래 병리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결과치가 수치에서 이상이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일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수치에서는 정상이어도 몸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찾다가 한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 뭔가 저희가 아파서 병원을 가도 문제 없으세요라는 답을 받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럴 때는 한의원을 또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Oh, okay.
0: She says that she originally majored in pathology and she thought that when you look at the rates or the health rates after you go through tests, most of the time, you know, when it comes out normal and you're healthy. But there are some patients that still feel discomfort although their rates are normal. And so she was interested in Korean medicine and she thought, okay, if people are still feeling, you know, discomfort, even if they seem healthy on the charts, there might be some other ways to tackle this problem. So that's why she became a Korean medicine doctor. And we did mention in our intro that we are relating K-beauty today. So how are we relating K-beauty to Korean medicine? That is like a big question.
2: 요즘은 K-beauty가 너무 너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의사로 이제 와주셨는데 또 K-beauty 이야기도 좀 섞어서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1: 아, 실제적으로 우리 그 제가 한의사로 진료를 네. 하다 보니까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피부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보통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시술적인 부분만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그 같이 치료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더 회복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K-뷰티와 연관되어서 몸속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겉에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네요.
1: 맞습니다.
0: Oh, okay, she says that when you think about K-beauty, most of the time it's, you know, taking care of your physical appearance, what you can actually see. But she believes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take care of inner health as well, and that's something that comes along with beauty you see on the outside. So she wants to talk about those relations today as well. Firstly, when we think about Korean medicine, one of the biggest pictures that we can visualize, I think, is acupuncture. And she did bring in some of her props today, so I want to do a little show and tell right now.
2: 저희가 한의학 하면 남녀노소 가장 먼저 생각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침 치료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몇 가지 가져와 주셨어요.
1: 네.
2: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실제로 한의학에서 특히 피부를 치료할 때 다양한 침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 종류를 좀 여러 개 가져왔어요. 네.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 침 같은 경우는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침은 이제 피부에서 흉터 없이 염증을 빼주는 독소를 네.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침 같은 경우에는 침 끝에서 고주파가 같이 나와서 우리 모공이나 흉터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침입니다. 그리고 이 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육이라든지 근막 같은 경우 교정을 통해 가지고 리프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을 교정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침입니다.
2: 오,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사이즈가.
1: 맞아요.
2: 저희가 네. 보통 생각이 좀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침 하면 뭔가 좀 긴 바늘일 것 같고 근데 거의 너무 이제 귀엽고 작아서 저런 것들은 정말 거부감 없이 맞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he introduced some of the acupuncture she brought, the props she brought in today, and I want to tell you guys the effects that they have. One of the things that she showed us was something that helps with newer skin and, you know, inflammation in your skin, and there were others that helped with newer skin come out after you have your acne conditions or procedures. There were things that helped with lifting as well, and I was talking about how they're so teeny tiny. When we think about acupuncture, they're usually very very scary and they're very long big needles that go through our body, but those are just so cute. I feel like everybody would be able to, you know, just take the procedures. But I want to ask, okay, they are small. Is it painful? 저희가 보이는 대로 좀 작은 침들이었는데 고통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고통일까요, 이 침들은?
1: 실제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이 침의 겉부분에 코팅이 네. 되어 있거든요. 오. 그래서 피부로 들어갈 때 거의 아프지 않고 아주 살짝 따끔한 정도여서 침 치료 받으면서 네.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 정말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건 믿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주무시는 분들도까지 있으면 정말 오케이.
3: She says that if you look closely, there's a coating in the front, so it's really not painful. And at first I thought she was lying because she's a doctor, but she says there are even patients that fall asleep while they're getting their procedures done. And I want to talk about how your body is a reflection of your skin and how this is related to Korean medicine. 저희 피부와 이제 몸 건강에 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피부는 몸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한국에서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에 접근하나요?
1: 맞아요. 실제로 우리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장기거든요. 그래서 몸 내부에 있는 모든 상태들이 드러나는 창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를 볼 때 단순하게 피부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수면 상태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태나 소화 상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합니다.
2: 되게 많은 걸 신경 써야 하네요, 저희가.
3: She says, yes, it is true that whatever you see on your skin, it's kind of a sign of what your body is telling you. Not only is the overall health important, but it's really important to see how your stress levels are, how your eating habits are, and if you are sleeping enough or if you're underslept. Everything is a result of what you see on your skin. So we are going to go listen to a song, but first we are going to be doing, during the song break,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It's DJ Privilege in the studio. I'm going to be getting something called a pulse diagnosis, but in case you guys don't know what it is, I do want to ask our doctor what this is.
2: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제가 오늘 DJ인 관계로 DJ인 덕분에 맥을 한번 짚어주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혹시 해외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게 뭐하는 거지 싶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어떤 걸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우리 맥을 본다는 거는 손목에 있는 말초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심박수라든지 혹은 맥박의 형태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네. 단순하게 이제 맥이 빠르고 느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또 모양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네. 심장에서부터 말초로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소화 상태는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건강을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마침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어제 너무 많이 자고 잘 먹고 왔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는데요. She says that because we have our pulses on our wrists, it's something to check out your overall body condition and it's to see your stamina levels. It can kind of tell what you're feeling right now, like all the things we talked about before, the stress levels, if you're eating well, if you have a good digestive system. Overall, you can tell what the body system is like currently. So she'll be checking my pulse during this song break and we'll be back. This is 소문의 낙원 by 악뮤.

0: The truth will be revealed. Is Iris healthy right now? The truth is out there, so please explain to us what is my health condition right now. 이제 음악 나갈 때 확인 한번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의 아이리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1: 아주 건강합니다.
0: Guys, I'm very healthy. She did say that I have the body type where if I don't take care of it, you can kind of see it right away.
1: 조금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조금 바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0: 네.
1: 잠을 좀 못 자거나 밥을 좀 안 먹거나 하면 보이는데 그 뜻은 회복도 좀 빨리 된다는 뜻일까요?
2: 아직은 젊어서 회복이 빠르실 텐데
1: 네.
2: 근데 점점 느려지실 수 있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0: Okay, she said that my resilience is gonna be good because I am thankfully still on the younger side, but she says as time goes by, it's not gonna be the same, so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health. Bahar says, will she feel all the hot pot and bread in her veins? Well, she says I'm healthy, so I guess I'm gonna continue eating lots of bread and hot pot. I already did tell her during the song break that I'm a hot pot addict, and she said maybe once every 2 weeks to 4 weeks is gonna be fine, so I just laughed it off. Leon says, congrats Iris, you are healthy. Thank you guys. Let's talk more about being healthy together because we all have to be healthy. Let's talk about the skin aspects as well. When you meet patients with skin problems or when they come to you with various skin conditions, what is the first thing you try to analyze?
1: 원장님은 피부 고민이 있는 환자를 만나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2: 일단은 피부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좀 같이 확인하는 편이에요. 피부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인 거고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생활 습관이나 몸 상태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 Okay, so of course she checks the skin condition, what it's like right now, but she also tries to check the lifestyle because of course it is the result, the outcome of how we're living. We're talking about the main things today, the stress, the sleeping, and the eating, and the digesting, and it's all just an outcome on your skin. So that is the first things that she tries to check. Is there something that we can't really fix just by trying to get procedures done on our skin? Is there something that we have to actually try in other ways?
1: 그럼 진료하시면서 아 이거는 그냥 피부 치료로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2: 요즘 특히 좀 많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되게 그 피부 관리에도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1: 네.
2: 화장품도 좋은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술도 많이 받으시는데 여드름이 계속되거나 홍조가 좀 지속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장이 약하신 분들도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피부로도 염증이 올라오고 그래서 장을 오히려 치료를 해드렸을 때 염증이 더 빨리 가라앉고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Oh, okay. She says, yeah, of course, nowadays we're trying to take care of our skin so much. We're buying a lot of products. We're putting a lot of products on our face. We're getting, you know, procedures done by plastic surgeons. But if there is actually an origin inside of your body, the problem that's causing this, no matter what you try on the outer side, it probably might not work. That might be the reason why you have reoccurring problems like acne. And she says she noticed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s from your gut, with your digestive system or from your guts. So it's important to know what's happening inside of your body so that you can fix what you see on the outside. Obviously, I feel like eating is a big aspect as well.
1: 먹는 음식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2: 네, 맞아요. 특히 야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1: 네.
2: 맵고 짜고 그다음 기름지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1: 네.
2: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습열이라는 게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조금 끈적한 노폐물과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몸에 많이 쌓일수록 우리 피지 분비도 과다해지고 그다음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우리 지루피부염이나 모낭염 같은 질환들이
0: 네.
2: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Okay. Obviously, I mean, we know that it's going to give an impact, but she also mentioned that if you like sweet things, if you like oily things, if you like strong flavors, and especially if you eat late at night, it's bad for you. We all know that it's bad, but she actually gave us a reason why it's bad. The toxins build up in your body, and we call this 습열, and this is kind of like the heat and the toxins that just build up around in your body, creating heat, and heat is going to result in pore skin getting large. larger and it's going to result in more skin conditions that is going to bring you discomfort. And that's just like folliculitis and also seborrheic dermatitis. It's kind of the things that aren't really acne. Of course, we're going to have acne as well, but you know, more severe problems than acne, the more oilier skin that you're going to get. So of course, we know it in our brain that we should be eating healthy. These are another reminder, another warning that you should be staying away from these very bad foods in your life, unless you're having it once every 2 weeks or 4 weeks, like she mentioned earlier. Does it really help if we put on good or more products on our face as well then? 그럼 저희가 화장품이 일단 되게 접하기가 쉽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2: 진짜 이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피부를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 보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져 있거나 피부염이 있을 때는 너무 많이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게 그 성분이 안 맞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피부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바르면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네.
0: When your skin is sensitive, it's actually not going to be helpful at all. It's better to use less product and less things on your skin. And it's we know products are really good out there. K-beauty is the thing. But she says if your skin is sensitive or it's not a healthy state, whatever you use, it's going to be a little too much for your skin. So she really wanted to mention that you have to be aware of your condition and what your skin is saying to you before you start using loads of product on your face. I want to also ask about body constitution. We all have different body types, and I know that there are different health tips based on our body types as well.
1: 한의학에서는 체질도 중요하게 본다. 다고 하잖아요. 어떤 체질들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2: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특히 네 가지로 해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체질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체질에 따라서 피부의 그 상태도 굉장히 다르고 잘 생기는 질환도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좀 많아서 얼굴로 이제 홍조가 많이 생기거나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고 장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장독소가 피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몸속에 노폐물이 좀 잘 쌓이기 쉬운 체질이어서 이제 피지분비가 많고 그 다음에 모공이 커지거나 지루피부염 같은 질환이 잘 생깁니다.
1: 그럼 저희가 어떤 체질인지 알고 싶으면 한의원을 방문하면 보통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가요?
2: 네.
0: okay. So there are four types in general that we all share. The first one is 소양인. These types, they kind of are more sensitive to heat. So you might get blushier cheeks or you might get more acne because of that. And then there's 소음인. You guys have more problems with toxins and getting rid of all the toxins or your gut problems. So you have thinner skin layers. If you are the type of type, it's going to be harder to get rid of your toxins inside of your body, so you might get bigger pores. And then also there is the, what was the last one?
1: 저희 하나 더 뭐였죠?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이 뭐였죠, 그리고?
2: 태양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사실 잘 없으세요. 네, 만 명 중에 세 명 정도로 아주 적은 편이어서 네. 한국인들이라면 본인이 태양인이 아닐까 걱정은 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0: okay, there was a reason why she didn't mention 태양인 because it's really, really rare. So if you're Korean, chances are you're probably not going to be 태양인. But if you are really curious about what type of body constitution you are, then she says that if you visi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then they will tell you what kind of condition you are and how you can prevent these issues. I also want to ask about self-healing resilience as well. What can we do if we want to build our skin resilience? 또 저희 자생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피부가 안 좋아질 수는 있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이제 재생을 시키고 이제 자생력을 키우고 싶으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하면 좋을까요?
2: 일단은 잘 주무셔야 돼요. 네. 충분히 주무시고 네. 그다음에 잘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신의 몸의 체질과 피부 타입을 잘 알고 그거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몸의 균형이 네. 잘 이루어져 있으면 가끔 야식 먹거나 네. 가끔 우리 또 밤새거나 해도 네. 피부가 좀 잘 버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만 우리 나쁜 행동을 해도 바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1: 저희가 그럼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두면 가끔 좀 실수를 하고 약간 네. 일탈을 하더라도
2: 가끔 허거를 먹어도
1: 괜찮다. 네. Okay, so she says that obviously we kind of know this, but once again warning you, you have to sleep well, you have to eat well. Not only do you have to eat well, but you have to eat good things. You shouldn't be stressed too much. And also you have to know what your body condition is like. It doesn't matter what you're doing to your body or how you're taking care of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 current condition is like, and she says that if you try to keep these in your daily life, then even if you have a few nights where you throw an all-nighter or you're eating, you know, bad food late at night, she jokingly said if you're eating hot pot, it's going to be helpful for you to go back to your main state and your resilience is going to be, you know, better because you tried all of this during your daily lives. So how about we don't try, oh my gosh, I'm going to be so healthy from today, but we just try our best to keep all these basic facts. Let's go listen to another song and we'll be back with more. This is Forever One by 소녀시대.

0: That was For Everyone by Girls' Generation. We talked a lot about our skin and the relation with Korean medicine. There is a question that I also want to ask. I've realized that as I was in Korea, I've met a lot of people that claimed that they went on a diet and they lost a lot of fat and they got help from Korean medicine. So is there a relation to this as well? 한국은 이제 한의원에 가서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1: 네, 실제로 한약 다이어트가 효과가 매우 매우 좋습니다. 특히 우리 조금 산 후에 몸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이제 살이 불어난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력이 오히려 너무 떨어져서 대사가 잘 안 돼서 살이 찌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약으로 몸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살이 굉장히 건강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0: 오, 실제로 그런 원장님에게도 그런 고민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가요? 요즘?
1: 네, 매우 많습니다.
0: 오, okay, she says that yes. She realized that it's really effective for effective as well. She saw a lot of people come to her. There were a lot of patients that asked her what they should do. If you go to these Korean medicines and they give you medicine, it's helpful because it's not something that makes you not eat. It's not something that makes you go out and run. But instead, it mainly focuses on blood circulation. And this isn't really something that we can try to do. We have to get help from other things, like we have to massage our body or we have to like work out. But they're actually helping you do this through this medicine. So she's seen a lot of people gain a lot of fat from this. We also have a question in our chat. Bahar says, can I also ask about ways to help with insomnia? Lack of sleep ruins everything else in the body. 청취자분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잠을 못 자니까 모든 건강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1: 맞아요. 잠을 못 자면은 몸이 정말 다 같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는 게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그 소화기관이 너무 약하더라도 그래도 기력이 떨어져서 우리 잠을 자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원인을 제대로 잘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Okay, it's not only important to just try to sleep, but you gotta know why you can't sleep. Some people, it's literally because they're overthinkers and because they have stress. For some people, it's because they have gut problems or digestive problems. So you have to figure out why you're not able to sleep in order to tackle these problems. So how about you go through a little self-diagnosis tonight and see what might be the reason why I can't sleep and then try to tackle the problems that you have. I want to do a little OX question now, true or false. So I'm going to be asking some questions. Please let us know if this true or false. 이제는 저희 피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그거를 원장님과 함께 OX로 이게 맞는지 아닌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피부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Your skin, you're just born with it, so it's hard to change your skin condition through whatever other things you try to do. OX 무엇일까요?
1: X입니다.
0: X! 네. 오, 보통 저희가 피부는 타고나는 거야.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오, 이거는 그럼 실제가 아닌 건가요?
1: 실제인데 타고나는 것도 영향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 관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0: 오, okay. She says it's kind of true because of course we are born with specific things. We are born with, you know, some genes. But what's more important is how you take care of it as you're living and what kind of environment you're in. So she says that it's really possible to take care of it no matter what type of skin you're born with. Next question is, the pricier the skincare product, the better. 비싼 화장품일수록 피부에 좋다? OX 어떤 걸까요?
1: 이것도 X입니다.
0: 오, 상관이 없나요?
1: 이게 가격보다는 성분이 더 중요해요.

0: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성분도 본인 피부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다 그럼 각자 다 다르겠네요, 정말.
0: 맞아요.
1: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로 비싼 게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 가격대가 아니라도 잘 맞을 수 있는 거네요.
0: 네.
2: Okay, she says, yeah, this is the same. It all varies by skin. So some people, you know, pricier products might be the way, but for some people, it might just be the cheaper products. It really depends on what kind of skin you have right now. Next question is, if we drink detox drinks, it's helpful for your skin.
1: 디톡스 음료 요즘 너무 많이 나오죠? 디톡스 음료를 마시면 피부가 맑아진다. OX 어느 쪽일까요?
0: 이것도 X입니다.
1: 오, 근데 저희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잖아요, 디톡스 음료는.
0: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디톡스 음료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인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체질에 잘 맞는 디톡스 음료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체질과 안 맞는 경우에는 오히려 네. 장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게 피부로도 염증으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2: Okay, so she says it's important what they put in these detox drinks, but if it's nice for your body, if it's compatible, it won't be a problem. But sometimes they have really bad ingredients or toxic ingredients that might impact your immune system or your toxins. So it's not really the case that's always going to make your skin become more brighter or more clear. I think this one is going to be our first O, but I'm not sure. Let's ask. Drinking more water is going to solve all your skin problems.
1: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무조건 좋아진다. OX?
0: 이것도 X.
1: 저희 항상 물을 하마처럼 마셔야 된다고 듣는 것 같은데요. 왜 X죠?
0: 물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우리 네. 피부 보습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다른 거 나쁜 거 다 하면서 물만 많이 마신다. 이렇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없어요.
1: 만능 통치약은 아니다, 물이.
2: 맞습니다. Okay. She says, of course, being hydrated is important, but you can't be doing everything bad for you and then just solving your problems by drinking water. You have to do all the other stuff and then hydrating yourself will come along with the other things that you did. Okay, our last OX question is the more you cleanse your face, the cleaner and clearer your skin is going to be.
1: 세수를 자주 하면 피부 청결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 OX.
0: 이것도 X입니다.
1: 저희 오늘 다 X였네요.
0: 그러네요.
1: 다 루머네요. 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0: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세안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세안으로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2: Oh, okay. So if you're cleaning your face too often or too much, it's actually going to ruin your skin barrier. So it's important to just do enough. Everything is just enough. You gotta remember whatever you do, you gotta remember it has to be just enough. Well, we were talking a lot about food today, so I want to ask another food question. What kind of food do you recommend for us? Or what kind of, let's say, ingredients are helpful for our skin?
1: 저희 그럼 먹는 것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먹는 피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한약재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0: 네, 제가 피부 질환 환자분들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한약재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황금이랑 율무랑 당귀라는 약재인데요. 이 황금은 몸에 열과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무는 몸속에 노폐물을 빼주고 당귀는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혀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피부가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1: 그러면 저희가 만약 이걸 다 챙겨 먹을 수 없다면 그럼 이것만이라도 최대한 먹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나요?
0: 단 하나 조금 끊으면 좋을 걸 알려드리면은 음료수요.
1: 네. 음료수가 되게 또 광범위하잖아요. 제로는 괜찮은가요?
0: 보통 이제 단맛이 나는 음료수에는 네. 당류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우리 혈당을 올리고 당독소를 유발을 해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로 음료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 제로 음료에 설사라든지 혹은 이제 배탈이 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Okay, so she did introduce three ingredients she uses most when she is dealing with her patients. The first thing is called 황금, which is Scutellaria bicalensis, and this helps with getting rid of the heat inside of your body. And then she talks

0: talked about coix seeds, which is something that helps with getting rid of the toxins inside of your body. And then lastly, she talked about angelica root, which is something that helps with your blood circulation. And then I asked the opposite question, okay, then what is something that we shouldn't eat? And she says, if I were to tell you to stay away from one thing, it would be drinks, pop, soda, whatever it is. And I said, okay, well, I have a question. What if it's zero? And she says, it might be better, but there are still other things inside zero products that might be a little toxic for your skin. So how about you just stay with water? I do have another question. What about coffee?
1: 커피는 어떤가요?
2: 커피는 근데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네. 않습니다.
0: 저 계속 여쭤봐도 되나요? 차는 어떨까요?
2: 차도 종류에 따라서 네.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차라면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0: 그냥 물이 최고인 거네요.
2: 맞아요. 사실 물이 제일 안전합니다.
0: Okay, she says that coffee might make your skin more drier. And I said, what about tea? And she says, it varies by tea. But if there is caffeine in your tea, once again, it's going to make your skin a little drier. So she says water is going to be probably your favorite and best choice. Are there people that are scared, patients that come up to you that are scared because they have to get acupuncture on their face? 얼굴에 침을 맞는다고 무서워하는 분들도 좀 간혹 있나요?
2: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셨다가 네. 실제로 침 치료를 받아보시고 별로 안 아픈데?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침치료하고 나서 바로 좀 혈색이 좋아지니까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조금 즉각적인 효과도 보이는 편인가 봐요.
2: 네,
0: 침치료가.
2: 맞습니다.
0: Oh, okay. It's interesting because when you get acupuncture procedures, a lot of the times you could see instant results. So even when you're scared and even if they're scared and they go and they're like, oh, I think it's gonna hurt. Number one, it doesn't hurt as much, so they're surprised. And then number two, they kind of see the instant results, so they are kind of satisfied. And then they go back home. We want to learn about a tip, something that we could do at home. And you said you would introduce a tip for us.
1: 또 저희가 오늘 특별히 청취자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압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지압법인가요?
2: 일단은 눈빛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주변에 순환을 통해서 눈이 처지거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눈 주변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0: 네.
2: 먼저 우리 여기 눈썹 앞쪽에
0: 네. 네,
2: 요 부분은 찬죽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3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0: Okay, we're learning about acupressure right now, something you could do at home. And firstly, she says this is going to help your eyes become more clear and it's going to help with the wrinkles around your eyes as well. It's right in front of your eyebrow. 여기 앞머리죠, 이거예요?
2: 네.
0: Okay, right in front of your eyebrow. 어느 정도 세기로 얼마 정도 누르고 있어야 할까요?
2: 너무 아프지 않게 가볍게 네. 눌러주시면서 3초 정도
0: 이렇게. Okay. Not too strong and around 3 seconds.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2: 틈 날 때마다 눌러주셔도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0: Ooh, whenever you have time, you can do it. But also, it's going to be helpful if you do it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Best results if your hands are clean as well. Oh, okay. Everybody try this right now. What's next? 다음엔 또 어떤 지압법이 있을까요?
2: 다음에는 우리 팔자 주름 고민이시거나 혹은 이제 볼이 좀 처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예쁜 미소와 함께 도움이 네.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리면 여기 입꼬리 양 옆에
0: 네.
2: 이 부분이 이제 지창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턱 바로 각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협거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0: 오, V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 네, 미소와 함께 해주시면 오. 도움이 됩니다.
0: Okay, then make a V sign with your fingers, guys. And this time it's going to be helpful for lifting your cheeks and also if you have problems with your marionette lines. So what you're going to do is put one finger on the end of your lips and then you're going to put this to the side of where your jaw is starting and you're going to just press on this for 3 seconds as well. I'm talking right now, so it's not really easy, but you guys can do this day and night. Ooh, okay. Do we have one more? 또 하나 더 있을까요?
2: 그다음 요즘 또 제일 많이 고민이라고 찾아오시는 게 여기 턱 아래쪽에 투턱이 있다고 네.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또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0: 오, 네.
2: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턱을 들었을 때 쑥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 부분이 염천혈이고요.
0: 네.
3: 그다음에 우리 귀 요쪽 뒤쪽에 네. 쑥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천룡혈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우리 목 아래 부분과 턱 라인 쪽에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붓기가 빠지면서 턱 라인이 네. 예뻐지는.
0: Oh, okay. This is going to help shape your lower face line and also it's going to help you get rid of the toxins around your upper body and your face. So if you guys touch underneath your chin, there is a spot that kind of has a little hole that kind of dips inside. So you guys can lift your chin up and you guys can press on that. And also if you look to the side underneath your ear, there is another part that goes a little inwards. So you guys can press on that as well. In the morning, if you're feeling a little puffy, this is going to be a perfect way to de-puff your face. I feel like we could do this when we're like cleansing our face in the morning as well. 뭔가 세수할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로션 바를 때
2: 맞아요.
0: 또 손이 깨끗하면 좋겠죠?
2: 맞습니다.
0: Make sure your hands are clean. Everybody outside were doing it as well. 저희 제작진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막 혈자리를 찾고 계신데요. 좀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You guys can concentrate and press on these acupressures right now, acupoints, while we listen to Dance the Night Away by Twic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0: Can I get that in my Tumbl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1: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0: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1: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3: The time is now 6 o'clock.
4: BEFM Local News at 6.
5: 부산권 광역응급의료센터에 4개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부산 백병원이 새로 선정됐고 해운대 백병원과 동아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은 재지정됐습니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3년간 중증 응급환자의 수술과 시술, 중환자 치료까지 담당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6: Four hospitals have been designated as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for the Busan area. Busan Baek Hospital has been newly selected, while Haeundae Baek Hospital, Dongha University Hospital, and B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have been redesignated. Over the next 3 years, these hospitals will serve as regional hubs for treating critically ill emergency patients, providing emergency surgeries, life-saving procedures, and intensive care.
5: 6.3 지방선거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갈린 부산시의원 북구 1선거구의 재검표가 제시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영남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따라 전체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강영두 후보는 19,351표, 문 후보와는 26표 차이로 당선됐으며 무효표는 1,421표였습니다.
6: A recount will be held in Pukgu District 1 Provincial Council race, where the winner was decided by just 26 votes in the June 3rd local elections. The Busan Metropolitan Election Commission said it will manually recount all ballots on July 23rd, following an election challenge filed by Democratic Party candidate Moon Young-nam, who is seeking to invalidate the election result. People Power Party candidate Kang Young-du was declared the winner with 19,351 votes, defeating Moon by just 26 votes. A total of 1,421 ballots were ruled invalid.
5: 지난 6월 부산의 취업자 수는 1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고용률은 59%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 관공업 취업자는 늘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업종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또 비경제 활동 인구가 115만 2천 명으로 6천 명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참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Busan stood at 1.71 million in June, down by 7,000 from the same month last year. The city's employment rate remained unchanged at 59%. Employment increas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le the construction and wholesale and retail sectors saw significant job losses, reflecting mixed trends across industries. Meanwhile, the number of economically inactive people rose by 6,000 to 1.152 million, suggesting a slight declin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5: 부산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2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액은 모두 185만 건으로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24억 원 증가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Busan City has imposed 422.2 billion won in property taxes for July on homes and other buildings. A total of 1.85 million tax bills were issued, with the total amount increasing by 12.4 billion won from last year due to higher officially assessed property values. The payment deadline is July 31st. Late payments will be subject to a late payment penalty.
5: 부산 지역 직업계고 네 곳의 여섯 개 학과가 인공지능과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부산 공고 기계과와 전기과는 AI 관련 학과로, 부산 영상예술고 일부 학과도 공연 AI 영상 분야로 바뀝니다. 교육부와 부산시 교육청은 모두 54학원을 지원하며 개편 학과는 202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6: Six departments at four vocational high schools in Busan will be reorganized to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emerging industries.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s and Busan Technical High School will be converted into AI-related programs, while some departments at Busan Visual Arts High School will be revamped to specialize in performing arts and AI-based video produc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Busan Education Office will provide a total of 5.4 billion won in funding. The newly reorganized programs will begin admitting students in the 2028 academic year.
5: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어린 황복 5만 마리를 사구와 강서구 연안에 방류합니다. 황복은 과거 낙동강에 서식했지만 환경 변화로 자취를 감춘 고급 어종입니다. 연구소는 낙동강 하구의 기수 생태 복원을 위해 2018년부터 황복 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6: The Busan Fisheries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will release 50,000 juvenile river puffer fish that it has raised into the coastal waters of Sahagu District and Gangseo-gu District. The river puffer once inhabited the Nakdonggang River, but disappeared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It is considered a high-value fish species. The institute has been releasing juvenile river puffer since 2018 as part of efforts to restore the brackish water ecosystem in the Nakdonggang River Estuary.
5: 부산 지역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2도로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6: A heat advisory remains in effect. Hot and humid weather will continue tomorrow with a morning low of 25 degrees and a daytime high of 32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5: 정화했습니다.
6: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 스타 잉글리시.
4: 알라이트 투데이 이즈 초복 더 퍼스트 오브 코리아스 3 핫테스트 서머 데이즈.
5: 아 싫어.
4: 오 예스. More heat.
5: 진짜 싫다.
4: 근데 왜 뜨거운 거 먹지? Right. Traditionally, people eat foods like samgyetang to stay healthy and beat the heat.
5: That's right.
4: 왜 더우니까 더 더운 거 먹어야.
5: Fight fire.

0: with fire, right? But Gen Z has a different idea. Instead of looking for famous restaurants, they're creating their own recipes with convenience store foods and everyday ingredients.
1: That's right. But these days, creating your own recipe is becoming a trend too. Maybe it's time to make our own food hack for this summer. All right. 여러분의 evening 영어 친구.
0: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1: Hello, I'm Joan Kim, and this is All-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Welcome to All-Star
2: English.
0: That's right. We have Kim Joha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1: in the
0: once
1: heezy.
0: More.
1: How are you doing?
0: Hi, Hyung.
1: Hi.
0: I'm good. How are you?
1: I'm good. Are you hot?
0: 더워요. Oh. 진짜 너무 더운데. 근데 서울 사람한테 덥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1: 부산 사람이. Every time it gets hot now, 네. I think of you.
0: 왜요?
1: Wait, you hate the heat.
0: 맞아요. 진짜 싫어요. 저.
1: No, so I'm like, people ask me, are you okay? I'm fine. But I think, oh, someone who would hate today.
0: 맞아요. 여름.
1: Last Saturday was rough.
0: 진짜. It was Tell hot. Me about it.
1: Yeah.
0: 말모. But
1: I thought about you. I was like, wow. 민수 would hate today.
0: 와, 김정환이 저 생각을 했대요. 네, 영광입니다. But 진짜 짜증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의 짜증. 지금 6시밖에 안 되는데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 Really?
0: 네. Oh. 근데 this is every day in the summer season until it starts to cool down.
1: One of my people I work with, 네. he really can't take the heat. He's like, oh, it's so hot. And I'm like, I actually like it.
0: But, you know, sometimes like when I find shade and there's this breeze that goes through, like this is what the summer that people are talking about, right? 밖에는 더운데 그래도 야외에 좀 그늘 찾아서 좀 시원한 바람 오늘 느꼈거든요. I went to the hospital today because I had to get a shot for something, but then I was waiting for my car in the shaded area and there was a breeze going through. 진짜 like 땀도 다 마르고요.
1: It's because you're in Busan.
0: 부산이서 그렇죠.
1: Yes, Busan. 네. So, I don't
0: 그래서 이 서울 사람한테 네, 덥다라고 말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1: I have a question.
0: 네.
1: You know, people eat foods like 삼계탕, right?
0: Yeah.
1: But it's hot.
0: 그렇죠. It's weird.
1: 그 영양이 있으니까 it's healthy, so it recharges your strength, right? 네. But it's not about the fact that it's like a hot food, right?
0: 그래서 한국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열치열 있잖아요. 네. 오, 저 이거 원고였는데. 부장님 이거 원고에 없어요. 열치열 원고였는데 제가 그냥
1: 어디서 연습했어요?
0: 아니에요. 원고도 지금 열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건 농담이고요. But like you said, in Korea, people usually eat healthy foods like samgyetang to recharge and beat the summer heat. Especially on a day like today because it is Chobok, the first of the three hottest days of summer.
1: Is it because it's the sun actually beats you down and makes you tired. It
0: yeah.
1: robs you of your energy. So you eat the samgyetang because it's actually a healthy food that gives you the energy.
0: Yeah.
1: Is that why?
0: I'm sure there's... You're probably
1: not
0: right.
1: Not the hot part.
0: I don't know the scientific reason for it. But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But Gen Z these days 살짝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instead of going out to famous restaurants, they're having fun creating their own recipes with ingredients from convenience stores or whatever they have at home.
0: 네, yeah. 맞습니다. Now, they're even called body shumer, right? Modi sumers. So the word comes from modify and consumer put together. Modi sumers.
1: Yeah, they love making their words.
0: 그쵸. So modi sumer describes people who enjoy customizing food and creating their own unique recipes. 네.
1: If it's delicious, then it's all great.
0: 아, 저 여기서 좀 젠지랑 살짝 좀 아재 느낌 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근데 그 direction대로 하면 제일 맛있다 생각하거든요.
1: Mm-hmm.
0: Right? Especially like 라면. 여러분 라면 뭐 이렇게 하지 맛있다 저렇게 하지 맛있다 라고 하는데 딱 그 봉지 뒤에 있는 그 direction만 따라가면 제일 맛있게 먹는 거거든요 사실.
1: 올드스쿨 스타일이네요.
0: 저 완전 올드스쿨.
1: 저도 원래 그렇게 좋아요.
0: 네네네.
1: 근데 you know there's so many people who do different things. 이렇게 yeah. 하시고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0: So we're gonna get into that today. So
1: That's
0: what
1: right.
0: are these recipes that Gen Z are making
1: That's
0: these days?
1: Right. One of the hottest trends is 불닭. 불닭. 네. You know that? The noodles with cold noodle broth.
0: Oh?
1: Just cook the noodles, mix in the spicy sauce, and pour in the cold broth, the 냉면 육수, right?
0: 네.
1: It's spicy and refreshing, and people add their own toppings like boiled eggs, raw beef, cucumbers, and seaweed flakes. So it's more like a 냉면.
0: 맞아. 그 물 비빔면이잖아, 이게.
1: That's right. So instead of just having the 불닭 the way it is, they 네. make it into like a cold version, like a version.
0: 맞네.
1: It's like 비빔면 but with 냉 육수.
0: 네.
1: So it's a mixture.
0: 맞아요. 이게 물 비빔면인데, but 불닭 그 소스로 하면, can you do the 불닭 sauce? Sauce?
1: I can, but I try not to because when I sing,
0: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1: 노래 부르니까 when I sing, then 맞아요. I have to have something my mouth not too dry.
0: 진짜 yeah. 이거 배에 구멍 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먹고. 네, yeah. but kids love it especially. Yeah. Convenience store recipes are very popular these days, right? So, get this. They mix chicken porridge, 그 닭죽이잖아요.
1: Yeah.
0: Chicken porridge with smoked chicken, and they do this for an easy summer energy meal. Something like today, right, for chobok to enjoy. Or they add mara sauce to noodle soup for a spicy twist. Some even put, get this,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1: yeah.
0: 상어바 있잖아요.
1: Yeah.
0: 네. 그 상어바, they put it into lemonade. Blue lemonade.
1: That would taste good.
0: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1: 레몬도 맛있고 얘도 맛있으니까.
0: 저도, 그러면 저도 옛날부터 이, 뭐라 그러지? 저도 좀 모디슈머 느낌 났는데 옛날. 저는 그냥 우유에 그 멜론 맛바 있잖아요. 그거를 담궜거든요.
1: That and looks then, delicious too.
0: Yeah, and then just wait just a couple minutes for the ice cream to melt a little bit. Melon 우유.
1: All right.
0: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옛날 먹으려 했는데, I never thought of sticking 그 상어바 into the lemonade.
1: I think if I went to a restaurant and they had cold lemonade, a lemonade with a 상어바, I would try that.
0: 그쵸.
1: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So as it melts, because it starts to look like shark blood is spreading through the ocean in the blue lemonade. 네. So I guess it's a little spooky, but a cool summer drink.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 뭐 편의점 가서 이제 이렇게 모듀슈머들 이렇게 하는 그 이 뭐라 그러지? Fun times, right? A lot of people have making their own unique recipes.
1: That's
0: in
1: right.
0: convenience
1: if you have
0: stores.
1: If you have some good menus or recipes, put it up on
0: 너무
1: our.
0: 너무 궁금해요.
1: Site.
0: Yeah. 맞아요. 형 혹시 do you have your own like food hacks?
1: What I used to do is like ramen, right?
0: 네.
1: You make ramen with the soup. Sometimes I don't make it with the soup. I just boil them, take them out, and then I make like dried noodles.
0: 네.
1: And then I do vegetables and like meats on the side.
0: 네.
1: Prepare that, and then I add the noodles at the end with the powder sauce.
0: 네.
1: Pretty bomb.
0: 맛있겠다. 맛있겠다.
1: And what I do with the instant 짜장면?
0: 네.
1: I use butter.
0: 맛있겠다.
1: That's the heck.
0: You add butter in anything?
1: That's right.
0: It's delicious.
1: You know how it gives you a little bit of olive oil?
0: 맞아.
1: Put a little bit of butter in there.
0: Ooh-wee. 너무 배고파. 저는요, so my own ramen recipe, I buy 그, 뭐라 그러지? 그 신민수 라면 있잖아요.
1: Yeah.
0: 그 라면 컵을 하나 사가지고, I take the noodle out. Oh, actually, no, I would 그 익혀 the noodle first. I would put hot water in the noodles, but make it just for a little bit, right? Maybe like 2 minutes. So it's a little soggy, but kind of still hard, right? Yeah. And then I would buy the instant rice. 그쵸, 즉석밥 있잖아요. 그거랑 면이랑 수프랑 같이 섞어서 그 컵에 넣고 전자레인지. And maybe like 2 minutes, right? And you have basically 볶음 라면밥. 진짜 맛있어요.
1: You could put a raw egg on top too.
0: 계란도 뭐 치즈나 and 계란 올려놓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So, 여러분, if you have your own food hacks or recipes that you have, let us know. 진짜 해보고
1: 싶다. That sounds sort of fun. Like 네. a mission.
0: 근데 이렇게 음식 말하고 음식 먹방 안 하는 게 좀 그렇다.
1: Yeah.
0: 네.
1: Maybe one day we'll have a 먹방.
0: 우리
1: 라디오 김주환, 먹방 말이 안 되죠.
0: 우리 김주환이랑 먹방 콘텐츠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만 또 계속 시키는 것 같은데 일단 저랑 같이 해야 돼요. 네. 형 저 아니면 안 한대요.
1: That's right.
0: 맞아.
1: I'm never gonna do with anybody. Never.
0: 민수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네.
1: Without 민수.
0: 자, real quick. 그렇다면 음식도 꿀 조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꿀 조합이란 단어를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식 꿀 조합, 뭐 간단한 레시피 비법을요. food hack라고
1: food
0: 했습니다.
1: Hack.
0: 우리 컴퓨터 해킹할 때 그 hack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you go into the system, right?
1: Something that's not on the way you're supposed to prepare it.
0: Exactly. 그래서 food hack라고 하죠. 근데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그런 레시피들 많습니다. 그거를 viral recipes라고 하죠. Viral recipes. And what people are doing, 이것저것 조합하는 거니랑 mix and match. 이것저것을 조합하는 것을 mix and match라고 yeah. 합니다. 네. Or, 전 그냥 내 스타일, 좀 내 킥을 넣었어. I put my own twist on it.
1: I've been watching on like the reels or the shorts where people are getting like the instant coffees.
0: Yeah.
1: And then mixing it up all different kinds of ways yeah. and putting sugar and all these kinds of things to make it sort of like a delicious smoothie.
0: Oh, 맛있겠다.
1: On a hot summer day
0: like today.
1: Today.
0: 맞습니다. All right, folks,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1: You know, Wednesday is always the hump day, but no hump day today because we have everybody's favorite segment. It's called 이노 Job. Just give us a ring, sing your hearts out, and you can pick a little bit of English 네. while you're at it.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자, real quick, 형, we have a message that came in for you. 7854님한테, 오, 네, 완전... 그냥 에세이가 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 오빠. 너무 더워 힘들어요. 오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2주 전에 뵈서 정말 반갑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저는 시각 장애인인데요. 오빠 휴대전화 만져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와, 일단 그때도 형 만나고
1: 그렇죠. 우리
0: 콘서트.
1: 방송을 했는데요.
0: 네.
1: 저희 그 팬들이 좀 오랜만에 이제 뵈가지고요.
0: 네.
1: 뭐 선물도 많이 받고요. 되게 반가웠어요.
0: 네. 그럼 좋은 네. 시간 그거 그 좋은 시간을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여기 올스타에서
1: 그렇죠.
0: 쉐어하니까 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같이 듣고 계시니까 너무 네. 감사하네요.
0: 아 역시 네. 거기서도 여기서도 팬 만나게 되니까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1: 뭐 날씨 더운데요. 조심하세요.
0: 네, 맞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ovely message.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제가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말을 거시면요 안 들립니다.
1: 맨날 날씨 오정 세그먼트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일주일에 제가 볼 때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무조건 우리 PD님이 말을 걸어요. 딱 마이크 올라오기 전에 말을 거는데
0: 항상 긴장 상태거든요. 빼기도 애매한 그 타이밍에
2: 요정 씨 어저께 날씨 어땠어요?
0: 어저께요?
2: 비 좀 왔어요?
0: 조금 왔어요.
2: 그래요?
0: 진짜 조금.
2: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0: 오늘은 안 왔습니다.
2: 오늘은 안 왔고요. 오늘은 제가 내려왔는데요.
0: 그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 뭐요?
0: 뭐냐면요. 오늘 아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엄청 더웠습니다.
1: 근데 설명해야지 출연료 받을 수 있어요.
0: 아 미안합니다. 네. 자, 그 오늘 34도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최고 기온 중 가장 높았던 것 같거든요.
2: 초복이니까요.
0: 네, 근데요 초복인데.
1: Oh, that's so obvious.
2: That's right.
1: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말하죠?
0: 아 근데요 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일은요 더 쉽지 않겠습니다.
1: 진짜요?
0: 내일은 더 높겠습니다.
1: 자, 내일에 벌써 왔어요?
0: 아직인데 네. 이제 초복인데요. 내일의 기온입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23 degrees and high of 35 degrees. 35도로 오늘보다 1도가 더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heat advisory가 거의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the heat advisory has been lifted.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drink lots of water, 햇볕을 최대한 피하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음 주는요?
0: 다음 주는요. 근데 다음 주는 아직 네네네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stay out of the sun 이 뜻이 햇볕을 피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t's going to be 35 degrees tomorrow. Stay out of the sun if you can. 내일 35도까지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햇볕을 피하세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2: 태양이 싫어요?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3: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2: 미안해요.
1: 찌찌폰
0: 오늘 분위기 좋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여름 시즌이 딱 맞습니다.
2: That's right. 네.
0: 엑서스카이
1: 맞습니다. 네네네. 자 노루님이 물어봅니다. 요정님.
0: 네.
1: 의상 가을이네요. 퀘션 아니고 스테이트먼트입니다.
0: 네네네.
1: 가을입니다.
0: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네. 위험합니다.
1: 자, 날씨 요정 수고했습니다.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ime for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노자 BFM 부산역 방송의 시민 소통 코너입니다. You call us live. You sing your hearts out. Before that, you learn a little bit of you get a little bit of singing tips.
1: That's
0: advice
1: right.
0: From none other than 김조한.
1: That's right.
0: 요즘 그쵸 요즘 너무 노래들 너무 잘해서.
1: 그쵸? Yeah, everybody's so good. You don't need anybody's help. All you need is some pizza, chicken, or 상품권.
0: 맞습니다, 여러분. 이 노자, if you are the first place winner, right, you take home a gift card, department store gift card worth 100,000 won.
1: Yeah.
0: 네, 1등에게는요, 10만 원 그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1: That's right.
0: 네, 뭐 1등 못 타더라도 그렇죠.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1: 그리고 일부러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0: 맞아요.
1: 그냥 2위는 계속 하시는 분들이
0: 그
1: 있을 거예요.
0: 10만 원 필요 없다. 왜냐면 윈을 못하면 1등을 못하면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1: 그렇대요.
0: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피자하고 치킨 좀 많이 쏘았을 겁니다.
1: 따져보면 상품권 10만 원 한 번 받는 것보다 네. 치킨을 계속 재도전해가지고 네, 계속 받는 게 어떨까요?
0: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1: 제가 노래 내가 잘하니까 뭐 네. 1등 안 해도 치킨을 맞아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0: 맞아요.
1: 얼마나
0: 맞아요.
1: 좋아요.
0: 네. 일단 그런 해크는 가르쳐주지 맙시다.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노자 도전곡은 어떻게 됩니까?
1: Oh, it's a very, very, very romantic song 네. by the Backstreet Boys. released in 1997, it was one of the biggest pop hits of the late 90s. And written by one of my favorite producers,
0: 네.
1: Max Martin.
0: 네.
1: And As Long As You Love Me is the
0: as
1: name of the song.
0: As Long As You Love Me. Oh, 너무 좋아. So, let's tune in to the highlight portion of today's 도전곡.

0: as you love me.
1: Oh, 너무 좋아.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is going to be the song that two contestants will be singing today.
2: Oh, yeah.
1: Hyung, were you team Backstreet Boys or team NSYNC
2: when you were in the actually, U.S.? Actually, I like Backstreet Boys a little more.
1: Oh, 근데 음악하는 분들을요, Backstreet Boys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2: Yeah, because NSYNC was actually made by the same producer.
1: Yeah.
2: But they had a Justin Timberlake 네. is in there and stuff. But I think, personally, I thought Backstreet Boys was the originators of that. And yeah.
1: For me, the Backstreet Boys were very, like, you know, a musician's boy band.
2: Yeah.
1: Because they all had their different parts, yeah. especially when it comes to harmonies.
2: Yeah.
1: Backstreet Boys 아카펠라 버전을 여러 번 들어봤고 NSYNC 아카펠라 버전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it's something about the Backstreet Boys and just each of their voices, how they 진짜 말대로 harmonize together.
2: Yeah.
1: But entertainment level? And the NSYNC을 못 따라갔어요.
2: Yeah. 네,
1: the popularity of Justin Timberlake and 그때 누구였지? 그 JC, Shazay.
2: I think they were more, I would say, more idol style.
1: Yeah.
2: Yeah, but I think overall, Backstreet Boys, personally, musically, especially that song, Shape of My Heart, that's a good one.
1: 맞습니다. Shape of My Heart.
2: Yeah.
1: 노래 맞나?
2: Wanted better than a lie. I was turning the face of heart. Being your part. Let you in the dark. And let me show you the shape of my heart.
1: 맞아. 그 노래 너무 좋죠. 자,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오늘의 도전곡인데요. 자, 이 노래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도전자 number one,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3: Hello.
1: 여보세요? 죄송해요.
3: Hello.
1: 오케이. 자, 지금 커넥트 technical difficulties 중입니다. 네. So, 아직 지금 커넥트 중이죠? 여보세요? 아, 일단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전자 number one.
2: That's right.
1: 아, 일단 다행히 지금 연결이 이제 안 돼서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you know, 해서 그 나중에 이게 이런 일 안 나게.
2: 혹시 네. 다음 도전자가 없으면 네. 그냥 디폴트로 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러면 안 되는데.
2: 민수 씨랑 같이 대결하면
1: 돼요. 그럼 저랑 대결하는 게 어때요? 네, 여러분. 저도
2: 그리고 여러분들이
1: 진짜 안 봐줄 겁니다.
2: 괜찮네요.
1: 아, 그래. 다시 왔대요, 근데. 자, 커넥트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큰일 날 뻔했습니다.
4: 아, 네. 연결이 갑자기 끊겼어요.
1: 아, 그렇죠. 그럴 괜찮아요.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4: 아,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지금 취준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1: 김정우님 반갑습니다.
2: 어디 계세요? 어디?
4: 네?
2: 어디 쪽에 계세요?
4: 아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요. 원래 부산 사람이에요.
2: 서울 in the house.
1: 네. 아 근데 원래 오리지널 부산 in the house.
2: That's right. Original
4: 아,
2: 부산 in Seoul.
4: 사투리로 진행을 할까요?
1: 네?
4: 그 사투리로 진행을 할까요?
1: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우님.
4: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아 그럼 정우 지금 취준생이라고 했잖아요.
4: 네.
1: 네, 지금 어느 쪽 뭐 일을 뭐 찾는 중입니까?
4: 지금 음향 공부하고 있어요.
1: 음향?
2: 네. 라이브 음향 아니면 스튜디오요?
4: 아, 라이브로 공부하고 있어요.
2: 와. 근데 공연장도 많이 다니시겠네요.
4: 아, 예전에 많이 다녔죠. 네.
1: 음향 그럼 이쪽에 공부하면 영어로 사운드 엔지니어?
2: 사운드 엔지니어.
1: 아,
4: 예,
1: 그렇구나.
4: 사운드 엔지니어.
1: 오. 나이스. 발음도 좋네요. 자, 정훈이 뭐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오늘의 도전곡이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네. 원래 이 노래 곡 아십니까?
4: 네, 알고 있습니다.
1: 오, 근데 부르는 거는 처음입니까?
4: 네, 불러보진 않았고요.
1: 네.
4: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1: 자, 정우님이 그러면 연습하면서 이런 네.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 좀 힘들었다 뭐 있었습니까?
4: 엄청 어려운 거는 없는데
1: 네.
4: 그 How You Got Me 할 때 박자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1: How you 그 got 부분? me. How 네. you got me blind is still a mystery.
4: 네, 거기 할 때 올도랑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게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렇죠. 그 박자가 조금 살짝 애매하다.
2: Although는 네. 억박자예요. 1, 2, 3, although 1. 1, 2, 3, 따라 1, 2, 3. 이게 업이거든요.
1: 네.
2: 그리고 네. how you got how you는 일박에 들어와요. 2, 3, 4. How you got me blind is still

0: 맞추면 그렇죠. 원, 투, 쓰리 하면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훈이. 네. 뭐 그거 말고는 영어는 뭐 괜찮았어요?
1: 네.
0: 오, 이 자신감.
2: 아니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편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지금 너무 여유가 있는 걸 느낍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정훈님 진짜 기대됩니다.
2: 오. 와, 취소했다.
0: 아니에요.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정훈님
1: 아니 부담을
2: 그러니까
0: 아,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정훈님 are you ready?
1: 네.
0: All right, let's get it. 들어볼게요.

0: 예어 정우님
1: 네어
0: 너무 좋았어요.
1: 아 감사합니다.
2: 감이 또
0: 맞아
2: 잘 왔어요.
0: 아 근데 정우님 저는 정우님 노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1: 네그
0: 이제 음향 쪽에 공부하면서 근데 네. 공부 이제 음악만 계속 듣는 거잖아요.
1: 네.
0: 아 근데 정훈이도 아 얼마나 나도 그 마이크 뒤에 한번 가서 엄마 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좀 있겠다라고 생각 드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1: 아 노래하는 거를 네 좋아합니다.
0: 아, 일단 너무 좀 여유 느꼈다 했잖아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노래 부를 때도 너무 여유를 느꼈어요. 근데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네.
2: 그 음악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음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연 같은 거 하세요? 아니면 뭐 뮤지컬 같은 거 하세요? 아니면 어떤?
1: 일단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약간 개념적인 거를 좀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2: 네. 좋습니다.
0: 아~
2: 예. 아무래도 저, 인천에 네. 오면 맞아요. 음악을 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 1박에서 들어와야 돼 아니면 억박으로 들어와야 된다.
0: 맞아요.
2: 벌써 그게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얘기했더니 완전히 다 잘 지켜주셨어요.
0: 맞아요. 일단 정원님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그래.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아, 오. 너무 좋았어요.
2: 아주 안전적으로
0: 네.
2: 생각했던 것처럼 딱 아주 쉽게 아주 멋있게 잘했어요.
0: 근데 이 사운드 엔지니어 그 음향하는 분들요 진짜 이거 콘서트에 특히 너무 역할이 중요한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Yeah. I was watching I saw a documentary on the Foo Fighters rock band, right? 기타 드럼 스네어 소리 하나 그거를 맞춘다고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2: 해외에서는 네. 우리나라는 아닌데요.
0: 네.
2: 가수가 혹시 음을 못 잡고 노래하고 있으면
0: 네.
2: 가수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엔지니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못 들으니까 그걸 엔지니어가 잘못했어.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0: 네.
2: 그만큼 엔지니어 역할이 커요.
0: 그렇죠.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Alright, so that was 도전자 number one. We're gonna connect with 도전자 number two.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전 55세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0: 와우. 아이고, 55세 두 아이의 어머니.
3: 너무 떨려요.
0: 어머님, 혹시 뭐
3: 네?
0: 그냥 어머님이라 부르면 됩니까? 혹시 뭐 성함?
3: 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네.
0: 네, 뭐 성함 물어볼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을까요? 네.
3: 소감이요?
0: 아니요.
2: 성함 이름이요.
0: 성함 이름이요.
3: 아, 네네. 네. 성미화입니다.
0: 미화님. 네,
2: 어디 동네세요?
3: 네?
0: 어디 사세요?
3: 아, 네. 구서동이요.
0: 아, 구서동.
3: 네.
0: 오, 그럼 부산이네요.
3: 네.

0: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1: Welcome.
0: 네, 미화님. 오늘의 도전곡이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시죠?
2: 네, 알고 있죠. 제가 90년대 생이니까, 아니, 저기 90년대 공부를 했으니까.
0: 그쵸, 그쵸.
2: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네, 이 노래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1: 오, 맞아요. 힌트 하나 주셨어요. 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0: 살짝 이걸 어필하고 싶어서.
1: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가 아니, 나왔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얼만큼 좋아했을까? 이 노래 얼만큼 잘 알까요?
2: 아,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 불러요.
1: 에이, 그렇게 다 얘기해요.
0: 근데 미화님 혹시 그러면 네? 그때 한참 뭐냐면 네. Backstreet Boys 하고 NSYNC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때 되면 네네네. 당시에 어느 쪽이었습니까? Backstreet Boys를 좋아했습니까?
2: Backstreet
0: Boys. 아, 혹시 뭐 좋아하는 멤버 있었습니까?
2: 아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1: 저도 이름 잘 몰라요.
2: 30년도 네. 너무. 네.
0: 아, 근데 저는 너무 팀 NSYNC라서 NSYNC 멤버들 다 아는데 난 Backstreet Boys, Nick Carter 말고는.
1: Nick Carter는 아는데 다른 친구들.
0: 뭐 브라이언도 한 명 있었고 네. 하는데. 어. 네. 자, 혹시 이 노래 연습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2: 그 저기 Risking it all in a glance 이게 네. 이 부분이 glance 이렇게 하던데 근데 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Risking it all in a glance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1: 당연하죠.
2: 아, 네.
1: Dance, oh yeah. 이거 안 해도 돼요.
0: 이거 애들까지
1: Risking it all in a glance
0: 네.
1: 하시면 돼요.
0: 맞아요. 네. 이거는 솔직히 Glance 이것도 and 예. 이건 ad-lib이잖아요, 예. 사실. Right? 네. 뭐 그런 부분은 네.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는 네. 다 뭐 괜찮았습니까? 연습하면서?
2: 맨 마지막이요. 그 Don't care what you did 할 때 Don't care 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왜?
0: 네. 아, 타이밍.
2: Where you're from, don't care. 예. 예. 거기.
0: 아, 뭐냐면
1: I don't care who I don't care 숨 쉬어요. 하, 숨 쉬시고 I don't care who I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what you did, as long as you love me. 그 숨을 쉬면 해결이 다 돼요.
0: 마지막에
2: I
0: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don't care what you did. 이 부분이 네, 이 don't care what you did, as long as you love me. 그 마지막 don't care가 조금 살짝 어렵다.
2: 네.
1: 그러니까 여기 숨 I don't care.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0: 아, 그 I don't care 사이에.
1: who you are. 그리고 long as they love m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Don't care, don't care,
2: don't care, yeah. don't care,
1: don't care. 그리고 what you did 1박에 들어와요.
2: Don't care, yeah. don't care. 네, 알겠습니다.
1: 바로 정리되죠.
0: 그거만 엄청 듣고 있겠다. 이거 이거만 듣고 있어야지 나는.
1: 예. 그거 숨만 네. 거기 숨만 한번 쉬어주시면.
0: 네.
1: 네. 바로 해결이 돼요.
0: 오, 좋아요.
2: 알겠습니다.
0: 자, 미화님, are you ready? 네.
2: Yes, I'm ready.
0: Right, let's get it.

0: 잘하셨어요.
1: 잘했습니다.
0: 약간 레이턴시가 좀 있었거든. 레이턴시가 조금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네. 그거 했기 때문에 약간 그 핸드폰 그 전화기에 약간 나오는 소리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조금 늦었어요. 근데 퀄리티는 너무 좋았어요.
1: 맞아요.
0: 발음, 음정 그리고 모든 게 잘 지켜주셨어요.
1: 미화님 혹시 노래 네. 부르면서 가사 보고 있었어요?
2: 가사 보고 있었어요. 네.
1: 아 그래요. 아, 근데
2: 너무 아, 보면 안 돼요?
1: 아니요, 보면 되죠. 일단 뭐 그쪽에서 어떻게 부르든
0: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1: 아니 뭐냐면 우리 미화님 너 네. 그때 옛날에 호주 있었을 때 Backstreet Boys 팬이었다라고 네. 했으니까 Backstreet Boys 네. 팬이면 무조건 이 곡을 이거 뭐지 그 Know It By Heart 그냥 가사 이런 거 다 좀 외우라고 하기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가사를 다 아는 편이거든요. 근데 미화님이 네. 부르면서 조금 레이턴시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너무 편하게 난 이게 이미 좀 잘 아는 곡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네, 혹시 네. 가사를 다 외웠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 아니 중간중간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약간 바이브를 느껴가면서 이렇게 그쵸, 불렀는데 그쵸.
1: 이미 네, 아는 곡이니까 근데, 네. 그거를 스튜디오에서도 느껴졌거든요. 부르면서
2: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내일 저희 딸이 유학을 가거든요.
1: 혹시 호주에요?
2: 네.
1: 진짜 호주로 가요?
2: 네. 그래서 그 일단 너무 또 걱정도 되고 같이 가요 저희 아들이랑 네. 근데 저희 딸이 건강하게 무사히 학업을 잘 마쳤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수영이가 중3이거든요 김수영인데 오늘 학교에서 팝송 대회 얘가 진행을 맡았었는데 네. 노래도 부르면서 근데 반응이 별로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진행을 잘 조금 약간 조금 더 잘했으면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의기소침해 네. 있는데 네, 기운 좀 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0: 그럼 투표하고 나서 하면 되겠네요
1: 맞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 다 투표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2: 그래요? 또 있어요. 얘기할 게 있어요.
1: 그 얘기 그런 거 나중에 합시다. 그게 인터뷰 우리 투 씨가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할 때 미화님이랑 꼭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2: 네.
1: Alright. 자 일단 미화님이랑 이 긴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빨리 나갑시다. 네. 자 여러분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아시죠? 네. 문자 샵 #9050 문자로 통해 투표 가능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나는 1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딱 10초만 드릴 겁니다. Only 10 seconds to vote. Are you ready?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1: Alright, 투표 시간 끝!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otes. 우리 밖에서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 몇 개 보겠습니다. 우리 영준117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일단 first time 문자 보내.
0: Alright.
1: 네, 문자 보내는 것 같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BSB! BSB가 옛날에 Backstreet Boys였거든요. 약자를 했는데 I love this group. When I heard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I was 14 back in 2004. 진짜 아마 그때 14 years old 완전 Backstreet Boys or NSYNC crazy였습니다.
0: 진짜 좋아했겠네요.
1: 네. NSYNC and Backstreet Boys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에 그 누구지? 그 H.O.T랑 잭스키스 정도의 이 라이벌이었습니다.
0: 잭스키스는 누구였어요? NSYNC?
1: 그렇게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누구라고 해야 될까
0: 뭐 하여튼 정말
1: 그 정도 라이벌이었거든요 네 so team NSYNC였으면 절대로 Backstreet Boys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팀 Backstreet Boys면 절대로 NSYNC 이렇게 하면 안 됐다
0: 신기한 게 네 프로듀서가 같은 사람이에요
1: 맞아요 Lou Pearlman이었나
0: Lou Pearlman and Max Martin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써 같이 거의 저는 네 같은 회사라고 봤거든요. 왜 노래가 또 거의 비슷해요.
1: 너무 비슷하니까. 네. 그렇죠. 느낌이 너무 비슷했죠. 자, 일단 여러분 위너 이제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인호자 위너는요? 바로 1번 김정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우님.
4: 네.
1: Congratulations. 오늘의 위너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How do you feel?
4: 안 그래도 요새 공부만 하고 힘들었는데 힘이 많이 빼고요.
5: 우리 고향 부산에 이런 대단한 영어 방송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혹시 오늘 친구분들이 혹시 같이 라디오 듣고 계시나요?
5: 아, 한 명이 같이 듣고 있어요. 오,
0: 네. 그럼 라디오 통해서 한번 인사하세요.
1: 친구들한테 say hello.
5: 인사... 괜찮을 것 같은데.
0: 일단
5: 올스타 화이팅 하죠.
0: 감사합니다. 좋아.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5: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요.
1: 네.
5: 끝이에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0: 네, 상품권으로 하실 건가요?
5: 상품권.
0: 뭐 혼자 쓸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나눌
5: 혼자...
0: 거예요?
5: 혼자 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이건 내가 네. 한 일인데, 그렇죠? 일단 정원님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서울에서 공부와 그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정원님 congratulations.
5: 네, 감사합니다.
0: 축하합니다.
5: 네.
1: 자, 아쉽게도 오늘 윈 못한 우리 미화님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6: 네.
1: 미화님 아쉽게도 오늘 윈을 못했는데요. 재도전은 가능합니다.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아시겠죠?
0: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근데 오늘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형 뭐 드리죠? 네.
0: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 피자 좋아하세요?
6: 저기 치킨이요.
1: 치킨. 저희가 쏩니다. 네. 네. 근데 어머니
6: 감사합니다.
1: 지금 네. 마음이 좀 여기저기 있겠어요. 내일 그 딸이 네. 이제 뭐지 그 유학 가고 오늘 네. 아들은 팝송 그 대회에서 생각보다 잘 못해서 거기도 위로해야 되고 지금 어머니 네. 마음 어떠세요 지금?
6: 너무 싱숭생숭해요. 네. 그리고 얘가 오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자기 성적표도 분실해가지고.
1: 어떡해.
6: 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1: 그렇습니까? 일단 뭐 좀 위로 될 수 있는 말, 뭐 혹시 뭐 네. 다음에 또 아들이 팝송 콘테스트 나간다면요, 코칭 네. 같은 거 원하면 우리 올스타 여기 유튜브에 들어와서 뭐 이런 거 혹시 뭐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요. 딸도 네. 나중에 호주 가서 타임 이거 네.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영어나 이런 거 보면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올스타 언제든지 문자 보내서 저희가 최대한 뭐 해결해 주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6: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올스타가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네. 보내주십시오, 어머니.
6: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으로
0: 하고 싶은 네. 얘기 또
1: 네.
0: 있으세요?
1: 특히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6: 네. 가빈아, 수영아, 엄마가 너무 사랑해.
1: 어떡해.
6: 그동안 소리 지르고 화내서 미안해.
0: 너무 사랑해서 소리 지른 거잖아요.
1: 애들이 꼭 네,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미화님 네. 저희와 오늘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6: 네.
1: 네. 일단 best of luck to you, okay?
6: 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재도전 꼭 해주세요.
1: 부탁드립니다. Alright, today's 인어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대결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결 도전곡 우리 한 형이 미리 맛보기를 해줄 건데요. 형, are you ready?
0: Let's get it.
1: Cue!

0: 자,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 바비 맥페렌스 Don't right. worry, be happy입니다. 네. 유수님 민수초용이라고 하는데 아, the jokes on you 저 립싱크였어요. 안 하고 있었거든요. MR 나오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힙바람 부르는 거 네. 너무 재밌었어요. 팀 왔는데 아 근데 형 이거 바비 맥페렌 저는 처음에 이 노래 듣고 oh, he's very like super like chill like what island is he from 그런 느낌 너무 났거든요.
1: Yeah, it's like it's actually very reggae.
0: 네, 너무 reggae 느낌 yeah. 너무 좋아. 야만 좋아요. 자 여러분 다음 주 도전 거 기대해 주세요. Alright, we're gonna wrap up hour number one. We do have to say goodbye to Han Young for now.
1: That's right.
0: 우리 내일 또 볼 거잖아요.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Alright, we'll see you then. In the meantime,
1: all right.
0: BSB, the Backstreet Boys.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

0: 교육부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7 o'clock.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4: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4: 와, 이게 얼마만의 공항이고. 진짜 내가 안 온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네. 내가 탈 비행기 번호가 보자.
5: Excuse me, where do I check in?
4: 치킨? 아, 코리안 치킨. 와, 진짜 요새 K-치킨이 그래 유명하다더만. 여기 공항에 오자마자 치킨을 찾네.
5: This is my first time at a Korean airport, so I don't know where to check in.
4: 그쵸, 그쵸. 한국에 처음 딱 오면 한국 치킨 딱 먹어줘야 되죠. 그런데 공항에는 없어요. 에어포트 no chicken.
5: No check-in at all? Oh, it's leaving in 2 hours. Oh, my seat is by the wing of the plane.
4: 아, 나도요, 나도. Me too. Wing. 뼈랑 순살은 시키면 항상 많이 남아갖고 저도 윙만 시키거든요. 날개만 시키면 여기 양념이 쫙 배어가지고 아우, 침 나온다. 그나저나 여기는 no chicken, sorry.
5: So where do I need to go?
4: Go? 아, 가서 먹으려고요. 아, 한국은 배달앱이 진짜 짱인데. 오자노, 아, 그러면 저기 저 앞에 공항버스 있지요? 에어포트 버스. 그거 타고 25코스 가면 치킨 굿.
5: Oh, so you mean I can check in if I take the bus?
4: Yes, yes. Chicken good. Wing good.
5: Oh, I see. O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4: 진짜 K-치킨 진짜 대단하다. 공항에 오자마자 찾게 만드는 그 힘. 와, 대단하다.
0: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5: Where do I check in? Where do I check in?
0: Where do I check in?
3: Check in이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호텔에 숙박 등록을 할 때,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을 때도 check in이라고 합니다. Check in을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어디 어디. Front desk에서 check in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the front desk. 12번 게이트에서 check in 할 수 있어요. You can check in at gate 12.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5: Where do I check in?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6: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7: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8: 맞다. All Star.
6: 아, 이 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접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8: 인호자.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All 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접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별하오라오 문자 요정의 시간이 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그 뭐라고 하죠? 선풍기 가지고 조금 장난치고 있었는데
1: 네.
0: 오, 진짜 세긴 세네요.
1: 이 정도는 미니 팬 아니고요.
0: 네네.
1: 그 핸드헬드 팬이고 에어건이에요.
0: 네. 에어건. 진짜 세차하고 난 뒤에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에어건.
1: 근데 시작하기 전에 네. Before we get to the messages, Rachel B님이 말합니다.
0: 네.
1: Stop! 가발 날라가요! 일단 우리 문자 회장님 저 머리 땡기세요. 머리 땡기십시오.
0: 아 이거 하면 들킬 것 같은데요?
1: 땡기세요. 세게 땡기세요. 아야야야! 이 가발 아닙니다. 가발 영어로 wig이거든요.
0: Wig.
1: It's not a wig.
0: 네.
1: Natural,
0: 가발이
1: baby.
0: 아닙니다.
1: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이고요.
0: 네.
1: 근데 이마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근데 And my forehead's gotten really big.
0: 네. 그래도 이제 모발이 건강하면 좋은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저 이제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와 햄지님께서 이제 이수준이 오셨네요. 왜 아무도 없는 거죠?
1: 그렇죠. 너무 여유로웠어요.
0: 나 1등으로 여유롭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왔다는 것은요. 이제는 advanced level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도 들어와서
0: 네.
1: 2 달기 전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햄치님만 들어와서 1 달고
0: 네.
1: 뭐죠? 왜 제가 1위죠? 라고 그렇게 할
0: 그 시간이
1: 여유가
0: 있었다.
1: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We cannot let this slide.
0: 그래서 우리 미맨수님께서 2등으로
1: 네.
0: 또 들어오셨고
1: 2등만 아니라
0: 네.
1: 밑에 거기 뭐죠? 뭐죠? 1까지 달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0: 근데 어제는 6등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어제 6등으로 우리 베니님이 3등 그리고 마차차님께서요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마차차님께서 와 먹방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 아, 오늘 음식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앞에 음식 없이 음식 이야기 하니까
0: 그니까요
1: 아, 살짝 뭐가 좀 부족했던 느낌이었어요.
0: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1: 네.
0: 제일 첫 번째 음식으로 뭐 해보고 싶으세요?
1: 바로 이 자리에서
0: 네.
1: 그 뭐지 숯 그
0: 숯이요?
1: 숯을 일단 불로 이거 저 네. 핸드 이거 뭐지
0: 토치.
1: 그 불로 토치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바로 고기 구워 먹어야죠. 진짜
0: 네.
1: One of these days.
0: 그렇죠.
1: One of these days.
0: 그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1: 네,
0: 네 진짜로.
1: 이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방송 그렇게 합시다.
0: 네,
1: 부장님.
0: 오 나쁘지 않은데요.
1: 네.
0: 근데 이제 음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 고수님께서는요 라면 얘기를 하셨는데
1: yes.
0: 라면은 수돗물을 노란 냄비에 받아서 끓이는 게 최강이죠.
1: 아,
0: 라고 하셨어요.
1: Does it have to be 수돗물 though? 노란 냄비는 이해해요. I
0: 노란 냄비 이해하고
1: 노란 그 that golden color pot.
0: 아하.
1: Right?
0: 그거 하면 유도 맛있더라고요.
1: 진짜
0: 이상하게.
1: 거기에
0: 네.
1: 신발 끓여 먹어도 진짜 맛은 있어요.
0: 오.
1: 네.
0: 네.
1: 아, 그 정도 거기 들어가 뭐가 다 맛있다고요.
0: 그만큼 맛있다. 강조하는 거죠.
1: 뭐뭐 네. 뭐 찌개든 그죠. 뭐그 뭐라지.
0: 다양한.
1: 그
0: 찜.
1: 생 치어스로 그 시작하는 음식 뭐지?
0: 짜.
1: 짜.
0: 짜.
1: 찜. 아
0: 찜.
1: 짤.
0: 짠.
1: 짜장면 아니고요. 나 짜장면. 예를 들어 찌개는 아닌데.
0: 찌개는 아닌데.
1: Very like 굵은 찌개.
0: 굵은 찌개.
1: 네.
0: What's that? 김치찜.
1: 짜가리.
0: 짜가리? 저희 같은 언어 하고 있는 거 맞나요?
1: 아닌데요. 짜 그 뭐?
0: 짜그리. 찾았습니다.
1: 그쵸. That
0: 네네.
1: yellow in that yellow golden pot,
0: 네네네.
1: right? And 그 짜그리.
0: 짜그리.
1: 그것도 네. 진짜 맛있잖아요.
0: 짜그리였습니다.
1: 네.
0: 아,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노잡이 있었는데요.
1: 네.
0: 이노잡 때 이제 우리 유저님께서 추억의 노래다 진짜.
1: Backstreet
0: 영어
1: Boys.
0: 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팝송 틀어주고 같이 가사 공부했는데.
1: 네.
0: 그리고 이 다음에 제일 의문입니다. 유저님이 아빠 용돈 주세요 했는데 에츠미 민수님께서 아빠도 힘들다. 이거 어쩌다가 나왔죠?
1: 제가 아까 네. 뭐지 1부 끝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0: 네네네.
1: 살짝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이렇게 앉은 모습이 너무 우리 아빠 같다고
0: 아빠 같다고 네. 아 그래서
1: 아빠 용돈 주라고 했는데 아빠도 힘들다.
0: 힘들다.
1: 네,
0: 네.
1: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네.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서님 지수소 빨리 하고 가요. 과장님 기다리. 네 이제 하겠습니다. 네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서의 지수소. 이번 Did you know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되는 주제일 수 있어요.
1: 네.
0: 예전에는 hiccups 이거를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기억 안 나시겠지만
1: 안 나요.
0: 네, 이번에는요
1: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

0: 예.
1: 맞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한 굉장히 가까운 분께서요.
0: 이거 날씨보다 더 해줄 겁니다. 이거 이 코너.
1: 네.
0: 이번 다른 거 빠지더라. 이건 절대로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1: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0: 앞에 이제 가림막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작은 살, 이거 이주라고 하는데
1: 이거 말이에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This 그 cartilage? 볼록한 거 네. 그렇죠. 거기를 손가락으로 press and hold 하라고 합니다. 귓구멍을 완전히 빈틈없이 completely plug in your ears so you can't hear anything 일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Open your mouth for 30 seconds. 네, 30초 동안 지그시 누르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네.
1: 이렇게 하면 30초 동안 하면
0: 네,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왜 귀를 누르면 딸꾹질이 멈추는가인데 딸꾹질은 이제 숨을 쉴 때 쓰는 갈비뼈 아래 근육 이걸 횡경막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여서 생기는 일종의 눈 깜빡이 같은 경련이라고 합니다. 네.
1: 그거 여기 있는 그 diaphragm이라고 합니다.
0: 오.
1: diaphragm.
0: 횡경막. 네. 맞아요.
1: diaphragm.
0: So the key nerves that control this breathing muscle actually run right through and around your ear canals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근육이요. 아, 진정해야겠다 하고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그 우리 햄찌님께서 문제여정 임상실험 통과됐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진짜 신기하게 네. 그 제 엄청 가까운 분 네. 오른쪽에서 제일 가까운 분이요. 네. 이걸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근데 딱 2시간 뒤에 핵값이 일어났었어요.
1: 네.
0: 그걸 해봤거든요.
1: You?
0: 네. 네. 진짜 신기하게. 근데 없어졌어요.
1: 오 진짜요?
0: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1: Like for real. 해봐야겠다.
0: 진짜로. 네.
1: 한번 해봐야겠다.
0: 뜨거운 물? 아 의미 없어요.
1: 일단 여러분 이 오늘의 Did You Know는 네. 일단 나중에 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건 진짜 certified.
1: 오. 네. Alright. I'll keep it in mind.
0: Alright.
1: 자 오늘도 했습니다.
0: Bye.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타임 is now 7:37 here in the studio. 여러분 Guess who we have? We have HK 과장님 in the house.
5: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과장님, how are you?
5: 아 이거 또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5: These days, I'm so swamped at work. But always joining us English boosts my mood.
1: Boosts my mood.
5: Yeah, yeah.
1: 네. 아 근데 how are you dealing with the hot weather these days?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5: 아 맞습니다.
1: 네.
5: Especially. 요것도 한 말해야 되거든요. 네. 관련되기 때문에.
1: 네네.
5: From this Monday, I transfer to another division.
1: Oh, really?
5: Yeah.
1: So 어떡해.
5: 이제 제가 이제 BFM 담당은 아니에요.
1: 네.
5: So currently I'm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division.
1: For Busan City, okay.
5: Yeah. So I should always wear suit, especially jacket as well.
1: 네.
5: 정말 덥습니다.
1: 그렇죠. Yeah. Oh, I can't imagine.
5: Yeah, long sleeve jacket.
1: 진짜 people that wear suits, no matter what the weather is,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 하거든요.
5: 아 맞습니다.
1: 네. 일단 유수님 물어봅니다. 과장님 머리 하셨나요?
5: 맞아요. I got
1: 잘랐네요.
5: Yeah, haircut. I got a haircut.
1: Yeah, you got a haircut.
5: Yeah.
1: Oh, you cut a lot actually. 좀 많이 짧게 잘랐네요. 전보다.
5: 좀 그렇네요. 맞아 보이네.
1: 맞습니다. Well,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오늘의 코너,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몇 대차입니까?
5: 아, 벌써 63회입니다.
1: 진짜, 63.
5: 아, 우리 또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우리 유저님, 잘 다시니. 공공기관은 에어컨 온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1: 몇 도예요?
5: 26도였나?
1: 26도일 겁니다.
5: 예, 예.
1: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씨 26도 진짜 시원해요.
5: 아, 그래도 늘 더워요.
1: 화이팅입니다, 과장님. 네. All right, so Busan City policies, events, and much, much more. 과장님 always brings for us every Wednesday evening. Shall we get to 오늘의 민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0: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와 요즘 날씨 너무 덥다 진짜.
1: 아, 당연하지. Say less. I feel like I'm melting. I'm sweating buckets, 여보.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녹아내리는 것 같아. 땀 엄청 많이 흘렸어 나.
0: 아, 그렇지. 진짜 더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 여보, 일단 이해해서 다행이야. We click, okay? I'm not good at handling the hot weather. 나도 더위에 너무 약해, 알잖아.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이럴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해, 알겠지? Oh, I'm craving for some cold water right now.
0: 야, 외국 사람이네. 영어 너무 잘한다. 아니, 그래. 그것도 그래. 특히 이제
1: 아니, 내 전 남친이 알잖아. 아. 미국인이었잖아.
0: 아, 그건 모르겠고. 응? 그 밤에도 있잖아.
1: 우리
0: 밤에.
1: 전 오빠.
0: 아니. 그 밤에도 있잖아, 밤에.
1: 밤.
0: 밤에도 이제 더우니까 열대야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어렵더라고.
1: 맞아.
0: 오히려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뭐 축제 이런 데 가서 더위를 식히면 좋을 것 같아.
1: 어, 여보, music to my ears. That's my jam. 맞아. 뭐 어디 갈 만한 곳 없을까?
0: 화끈하게 우리 있잖아. 어?
1: 화끈하게 뭐.
0: 이어치열 밖에 가서 좀 뛸까, 달리기에?
1: 하, 여보. Don't start with me. I'm about to lose it. 뭐가 뛰어? 모르겠다. Oh, my rule of thumb. RG BFM. 빨리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물어봐!
0: 이렇게 아내와 얘기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을 맞아 특히 열대야를 이길 프로그램 축제가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아, 이해가 되네요.
0: 예예. 예.
1: 아, 와이프의 전 남친이 미국인이어서. 아, 진짜 그건, 시간 오래 보냈겠다. 이렇게 영어 잘하면.
0: 그건 그렇죠? 잘 모르겠고요.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토리가 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 괜찮습니까? 과장님. 좀 평소에,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0: 평소에는 이렇게 뭐 광안대교 통행료 이런 걸 하다가 오늘 조금 그래도
1: 아, 오늘은 그래도 조금 공감할 만한 네, 그런 예. 민원이었다.
0: 네, 네, 네.
1: 네.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일단 뭐 문자 몇 개 더 왔는데.
0: 아, 우리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너무 고생이 많다고.
1: 아이고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유저님 날씨도 더운데 저 짜증 들으니 더 짜증남. 불쾌지수 100.
1: 불쾌지수 100. 누구 목소리 말하는 거죠?
0: 네. 아, 뭐 정해져 있죠.
1: 좋아요. So lots to get to. 과장님 will be introducing to us. 첫 번째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0: First one is about festival.
1: Yes. Music to my ears.
0: 밤에 갈 만한 축제거든요.
1: 네.
0: 2026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밤밤 페스타입니다.
1: Night 밤밤 페스타
0: will be held this weekend from 1 PM to 10 PM
1: 네.
0: At Busan Cinema Center.
1: 오.
0: 이제 우리 영화의 전당에서 우리 이번 주말에 하는데요.
1: 네.
0: I already told you 밤 means night.
1: Yes.
0: 먹는 밤이 아니에요. Night 밤이거든요.
1: 네.
0: Thus, it means this year's festival will focus on making the most of hot and humid summer nights with interesting programs.
1: Uh-huh.
0: So this one is exactly fit to today's 사연.
1: Mm-hmm.
0: Visitors can enjoy a wide range of programs like 2026 Busan Travel Movie Festa. 그러니까 이 페스타 안에 또 다른 페스타가 있어요. 이제 2026 Busan Travel Movie Festa. 이제 부산 여행 영화제.
1: 네.
0: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여행 영화를 보실 수 있고.
1: 오, 재밌겠다.
0: And also you can enjoy Outdoor Library.
1: 아,
0: 야외 도서관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1: 수변공원 했던 것처럼.
0: 예, 좀 비슷해요. 장소가 근데 but the place is Busan Cinema Center.
1: 네.
0: 아, 그리고 you can also enjoy Candlelight Concert.
1: Oh, romantic.
0: And Calligraphy, Stamp Tour, etc.
1: Oh, lots to do here.
0: 아, 맞습니다.
1: 네.
0: Among so many programs, especially, let me focus on the Candlelight Concert. 이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It sounds really fancy, Candlelight Concert. It's definitely the highlight of this festival. Visitors can enjoy performances featuring classical music, movie soundtracks, and timeless pop classics, all surrounded by thousands of candles. The combination of beautiful candlelight
1: 네.
0: and also soothing music creates a relaxing and unforgettable atmosphere.
1: 오, 너무 로맨틱하겠다.
0: 맞습니다. The concert will be held. 이제 이게 행사 자체는 우리가 양일인데 이번 주말 다 하잖아요. But
1: 네.
0: this candlelight concert will be held on Saturday from 7 PM to 7:30 PM
1: mm-hmm.
0: and also 9:30 PM to 10 PM with no reservation required. 이제 예약 없이
1: nice.
0: 저녁 7시부터 7시 반 아니면 9시 반부터 10시.
1: 어, 좋아요.
0: 좋습니다.
1: 왜냐면 과장님 맨날 이런 이벤트 갖고 오면 이미 네네. 마감 다 됐잖아요.
0: 아.
1: 오늘은 이거는 reservation 필요 없다.
0: 아, 이번에 reservation 필요 없어요.
1: 좋습니다. Nice. So the

0: Busan 쓰면서 밤밤 페스티벌이라고
1: yeah, so, 했죠. You can enjoy movies, books, music in one place. Mm-hmm. So it would be really good event for you know listeners who suffer hot weather.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of this event.
0: Nice. That's the 밤밤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 taking place at Busan Cinema Center. 네, 자 문자 더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1: Stella Hider 9116님.
0: 네.
1: Hello, it's nice to see you. Is our 과장님 coming in today? Oh, you are here. 아니, 제가 저고요. 제가 과장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스텔라 헤더님이 과장님 찾는데 어, 여기 왔구나. 근데 그렇죠.
1: 접니다. 네. You got a haircut. It really suits you.
0: 아. 오.
1: 고맙습니다.
0: 어울려요.
1: Music 네. to my ear.
0: Music to your ears, indeed.
1: 고맙습니다.
0: All right, what's next?
1: Second one is another nighttime program.
0: 오,
1: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0: 밤 가네요. 네네. 네.
1: 2026 부산 월타임 캐피털 이제 우리가 피란수도 부산 이런 말 많이 쓰죠.
0: 네.
1: 2026 부산 월타임 캐피털 헤리티지 나이트 이제 국가 유산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This one will be held next Friday to Saturday at Yurari Square and 영도대교 area.
0: 네.
1: 이제 in 영도구 district. 이제 이게 풀네임이 예, 여기 나오네요. 피란수도 부산 국가 유산 야행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0: 네.
1: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국가유산 야행.
0: 네.
1: 그럴 리가 없는데요?
0: 국가유산, basically a national heritage.
1: 네, national heritage. 네,
0: 야행, 야, night.
1: 네. Yeah.
0: 행 means 행군할 때 그 행.
1: 오, 잘하시네요.
0: 아, 다 이해. 저는 다 이미 다 이해했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1: 예, 예. 네. So under the theme of Walk through Busan, a city of memories, and discover its emotional heritage. 그러니까 기억의 도시, 감정의 유산을 걷다라는 주제로 you can enjoy various heritage related to Korean War.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우리 유산들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So, tell us a bit about the details of the programs for
1: this. Yeah, this program offers visitors a chance to learn about and experience a city's wartime heritage through 8 themed, totally 20 programs. 그러니까 8개 주제에 2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0: 네.
1: Including night tours, night storytelling,
0: yeah.
1: night exhibitions, night food, and night photo experiences, etc. Some programs require, 여기 아까 민수님이 지적하셨는데, some programs require pre-reservation.
0: 네.
1: 이건 마감 안 됐어요.
0: 아, 그래요?
1: 마감된 것도 있겠지만 예. 안 된 것도 좀 있었거든요.
0: 네.
1: So please visit the events official website and also website and also especially yeah keep in mind that you should make a reservation for some programs.
0: Nice. So that is the Busan Wartime Capital Heritage Night
1: 맞습니다.
0: taking place next Friday to Saturday and you could still sign up. But he's not sure if the reservations are filled up.
1: 요새 인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0: 맞습니다. 자, 문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 많이 왔네요, 우리.
0: 네.
1: 뭐 햄찌님.
0: 네.
1: 죽깅
0: 행사? 죽깅 행사.
1: 아, 죽깅 해요. 행사도 해요.
0: 네.
1: 죽깅 행사가 뭐죠?
0: 죽깅 행사. 죽이면서 죽으면서 이렇게 죽기 할 때 뭐를 죽어 줍다.
1: 아.
0: 네, 줍다. 네네. 피킹 업 네. 하고 조깅 할 때 그 깅입니다.
1: 네. 아, 감사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했던 요. 아, 이거는 저기 앞에 거 연결이 되네요.
0: 네.
1: 유저님 햄찌님 오늘 일등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다 안 읽어도 되고요. 중요한 거 읽어주시죠. 유수님이 민수를 의심함. 아까 한글 모른다고 과장님 저를 네네네. 의심했거든요. 네.
1: 아, 우리 또 스텔라 히드 구리룡이 또 좋은 댓글 달아주셨네요.
0: 네.
1: You both are wearing white shirt today. White looks great on you.
0: Oh, we are.
1: 맞습니다.
0: 맞아요. 이렇게 innocent한 네네. 민수와 우리 과장님.
1: 저도 하얀색 좋아합니다.
0: 그렇죠. 화이트가 네네. 너무 어울리죠.
1: 네네.
0: 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1: Last one is slightly different one. About science. 과학에 대한 거예요.
0: 과학.
1: 사실 오늘 과학 이제 여기 사연은 없었는데
0: 네.
1: 재밌어 보여서 준비를 했는데 과학에
0: 오케이.
1: 대한 겁니다.
0: 좋아요.
1: Maybe you know listeners when we hear the word science,
0: 네.
1: it seems like a little bit difficult.
0: 아, 저 네. 대학교 때 네. chemistry 수업을 처음 들었거든요.
1: 예, 예.
0: 진짜 어려웠어요.
1: 아 맞습니다. 저도 네. 사실 physics,
0: 네.
1: 물리 수업을 좀 들었을 때.
0: 네.
1: I can't understand.
0: 어렵죠. Yeah. 맞아요. So think of science as something that's always difficult and hard.
1: So I believe many, some of the listeners remember that in our segment, we learned expressions. It's not Rocket Science.
0: Oh, it's not Rocket Science.
1: 이거 우리 배웠었거든요. Rocket Science.
0: 어, 그래요?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1: 제가 배웠던 걸 기억하는데.
0: 어느 한번. 다른 프로그램에서 영어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1: 하여튼 네. 안 배웠으면 말, 안 배웠으면 지금 배우면 돼요.
0: 그래요?
1: Yeah. It's 알겠습니다. not rocket science.
0: 네, it's not rocket science.
1: 이게 이제 매우 어려운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말이죠.
0: 맞습니다. 네.
1: 그만큼 우리가 사이언스 하면 어려운데. So, this event, you know, Busan City will open the event called Science Road.
0: Okay.
1: 태종대.
0: 네.
1: For the first time from 10 a.m. to 5 p.m. of this Friday. 이제 태종대에서 열리는 Science Road라는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0: Mm-hmm.
1: Visitors can enjoy a variety of science-themed programs.
0: Okay.
1: Including learning about the science behind 태종대's spectacular coastal landscapes and mm-hmm. waves.
0: Mm.
1: 이제 태종대의 해안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0: 네.
1: 해안이나 풍경에 담긴 과학적 배경을 배우고
0: mm.
1: and also discovering fascinating stories about the ocean, climate, and marine environment.
0: Mm-hmm.
1: 이제 태종대의 아름다운 이제 바다, 이제 기후 이런 것도 배우고요.
0: 맞아요.
1: And also experiencing the science of fireflies and light through interactive activities.
0: 태종대에 fireflies 있어요?
1: 저도 몰랐는데 있대요. 예, 이런 이제 우리가 반딧불이죠.
0: 아, 반딧불, 네, 예, fireflies.
1: 반딧불이나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한 또 mm-hmm. 이제 과학적인 또 그런 것도 배우고요. And lastly, joining a lighthouse quiz event. 우리 등대죠.
0: 네.
1: 등대 퀴즈 이벤트도 하고요.
0: So
1: as you can see, there are so many hands-on programs.
0: 맞아요, 우리 햄치님이 수국 색깔 pH 실험 같은 것도 해요. 잠깐 햄치님 혹시 뭐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분이십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1: 잘하시네요. And also, one more important thing is, 네. You can enjoy all the programs for free. 무료고요.
0: My favorite word.
1: And also, as I already told you that this one will be held Friday.
0: Yeah.
1: But it's outdoor events.
0: Yeah.
1: So, in case of raining, then we're gonna postpone to the Saturday.
0: 아 맞아요. 왜냐면 장마 기간이니까.
1: 네네. 요거 right? 비가 오면은. 다음 날에 한다.
0: 네, 어, 비 좀 이 멘트 위에는 비 오면 안 되는데.
1: 네네.
0: 어 좋습니다. So Science Road, the very first Science Road taking place in 태종대 this Friday. I know kids especially love science. 우리 딸 과학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어, 네네.
0: 네. 아 이거 딸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1: 아버님이랑 좀 다르시네요.
0: 조금 가다가 가자고 할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so thank you so much. Lots to do, lots to see in Busan City. 자, 이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 Let's learn 배우기. English together.
0: 네.
1: 이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코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영어는 보면은 결국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어는 결국 연습이야.
0: 영어는 결국 연습이야.
1: 이제 핵심이
0: 결국 뭐다.
1: 예, 결국 뭐다. 핵심 뭐다.
0: Learning English boils down to practice.
1: 뭐 끓이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뭐가 엄청 끓이면 이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예를 들어 뭐지 그 바닷물을 끓이면
1: 네, 네.
0: 소금이 남잖아요.
1: 네.
0: So it boils down to 결국 끝에는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Learning English boils down to practice.
1: Learning English boils down to practice.
0: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과장님, thank you so much. Another very informative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아, 바이바이.
0: 네. 자, 여러분, time to wrap it up for the day. Join us tomorrow. Another fun show waiting for you. In the meantime, our final track as I leave you by 경서, 밤하늘의 별을. Have a good one.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르가차오,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g.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8:00.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now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usan International Maritime Court of Arbitration, gaining full momentum, a new wave of transformation has begun. One where maritime administration and industry grow hand in hand with legal services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But the competitiveness of a true maritime capital can only be complete when we possess the legal expertise and systems to really resolve international maritime disputes alongside an ecosystem where local talent can grow together. So joining us today is Mr. Choi Jae-won,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gether, we're going to discuss what preparations we must make as Busan leaps forward as a maritime capital and the direction Busan needs to take in the futur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최재원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Hello, everyone. Yeah. 안녕하세요, Stephanie. Yeah. Yes, thank you for having me.
0: Yeah,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1: Thank you.
0: Now, first,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listeners and share a bit about your professional background with our listeners as well.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어디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법무법인 CU 부산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이후에 여러 가지 해운, 항만 그리고 이제 조선 물류라든지 무역, 해상 보험 그리고 이제 회사 분야 중심으로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또 부산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산이 앞으로 이제 진정한 해양 수도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그 과정에서 법률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So our guest explains that he is currently the managing partner of the law firm Shu's Busan office and serves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e shares that ever since he began his legal career, he has focused his practice primarily on maritime and ocean sectors, including shipping, ports, shipbuilding, and marine insurance as well. Also, he is currently teaching students as an adjunct professor a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nd serves as an auditor for the Busan Bar Association. He is he says this is very meaningful to join the broadcast to discuss what preparations Busan must make to grow into a true maritime capital. Well, you have been specializing and actively practicing in the maritime ocean sectors based in Busan for a long time. So what motivated you to choose this specific field and build your expertise here? And what role have

0: be played for local businesses over the years. 네, 오랫동안 부산에서 해양회사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이 분야를 선택하고 전문성을 쌓은 이유와 또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또 해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제가 사실 이제 회사 분야 또 이제 해양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전문성을 쌓게 된 가장 뭐 큰 계기는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우리 이제 도시의 특성과 뭐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은 또 우리나라를 뭐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손꼽히는 항만 도시고
0: 그쵸.
1: 또 이제 해운, 항만, 조선, 물류, 뭐 수산과 관련된 뭐 해양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이 사실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작 해양이나 뭐 회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뭐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서울의 대형 로펌을 간다든지 또는 해외 로펌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0: 네.
1: 문제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이제 서울까지 뭐 서울에 있는 로펌까지 가서 상담받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산의 어떤 기업들이 부산 안에서도 좀 충분히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역 기업의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뭐 현장을 좀 잘 이해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신속하고 또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회사 뭐 해양 전문 변호사가 부산에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뭐 선박 매매, 금융 또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한 뭐 어떤 화물 손해라든지 선박 충돌과 해양 사고 해상 뭐 보험 또 분쟁, 뭐 국제 계약, 선박 가압류,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조선업체의 어떤 기업 회생이나 파산 등 이런 업무를 좀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0: 네.
1: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뭐 좀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0: 아, 네. 이 부산이란 네.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면서 또 전문성을 키워오셨는데요. So he shares that his biggest motivation for building expertise in the maritime and ocean sectors was Busan's unique character and potential. One of the world's leading port cities, as we know, and home to a dense concentration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However, when he first started out, local businesses had to rely on large Seoul-based or foreign firms for marine and maritime legal issues, facing both inconvenience and heavy costs just to get a consultation. Believing Busan-based companies deserved access to top-tier legal services close to home, he saw a clear need for a local maritime lawyer who understood the region's business realities and could respond quickly when problems arose. He has since dedicated himself to serving local businesses across Busan and Gyeongnam, handling cases involving ship sales and finance, cargo damage, marine insurance disputes,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ship attachments and auctions, and even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s well. And drawing on the expertise and on-the-ground experience you have built over the years, you have been appointed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t this crucial turning point. So how do you feel about this appointment, and could you explain what the role entails?
2: 해양수도 부산시대가 열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셨습니다. 이 위촉에 대한 소감과 또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뜻깊고 좀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제 부산에서 해양과 해사 분야를 좀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경험이 아무래도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는데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큰 책임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0: 네.
1: 해양수산부가 이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0: 네.
1: 뭐 해운, 항만, 뭐 수산, 또 해양 환경 뭐 이런 것처럼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굉장히 이해관계도 좀 복잡하고 뭐 국제 협약이나 뭐 다른 법률들하고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제 계약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될지 또 소송이나 행정 처분 과정에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So he finds it deeply meaningful, of course, and is highly honored to be appointed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elieving that his long-standing experience focusing on the maritime and ocean sectors in Busan played a major role. And to put it simply, he explains that his role as an advisory lawyer is to review and provide counsel on various legal issues that arise whil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rafts policies or carries out administrative duties. Because the sector is managed by the ministry, such as shipping, ports, fisher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involve highly complex interests and are frequently intertwined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ther domestic laws, his job is to ensure new policies and systems are legally sound. He examines how to respond when contracts or disputes arise and highlights key legal considerations during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s to provide the ministry with formal evaluated opinions. Well, recently,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operational plan for the Busan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and with a concrete blueprint aiming for a 2028 opening featuring 5 panels of judges and 10 judicial officers, the Maritime Court that our region has long wished for is finally becoming a reality. So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his will bring to Busan?
0: 최근 부산 회사 국제상사법원 운영 계획이 발표되면서 2028년 개원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또 바라왔던 일이기도 한데요. 부산에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까요?
1: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고 하는데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운영 계획까지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뭐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사법원 설립을 좀 추진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단순히 부산에 뭐 법원 하나가 생기는 차원을 사실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해사 사건이나 국제상사 분쟁이 발생을 하면 기업들이 서울이나 뭐 해외의 법원, 중재기관 이런 곳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부산에서도 전문적인 어떤 해사사 관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가장 예상되는 큰 변화라고 할 것은 이제 부산에 회사 법률과 뭐 국제 분쟁 해결을 좀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좀 형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설립되면 회사 전문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해운, 조선, 뭐 보험이라든지 금융 중재 뭐 거기에 따른 또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면 감정, 뭐 통번역 같은 분야의 어떤 전문가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좀 모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뭐 대학에서도 회사법과 회사 국제상사법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한 학생들이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은 단순히 뭐 화물이 오가는 어떤 항만 도시라는 이제 이미지를 넘어서서 해양 산업과 뭐 계약, 뭐 금융 분쟁까지도 해결하는 어쩌 국제적인 해양 비즈니스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단 한 단계 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2: So someone who has long push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itime court in the region, he finds it deeply meaningful that a concrete plan has been set for the court's opening in 2028. He emphasizes that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goes beyond just adding a new court to Busan. In the past, companies facing maritime 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ad to rely on courts or arbitration bodies in Seoul or abroad, but now a foundation is being laid to receive highly specialized maritime trials right here in Busan. The biggest expected change, he notes, is the creation of a new industrial ecosystem centered on maritime law an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nd once established, it will naturally draw not only specialized maritime lawyers, but also experts and businesses from related fields like shipping and shipbuilding and insurance and translation. And also, it will certainly expand opportunities for local university graduates who study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to work here in Busan. Ultimately, this will allow Busan to grow beyond a port city where cargo merely passes through, transforming into an international maritime business hub where maritime contracts, finance, and dispute resolution are handled in one plac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Tae-won here in the studio,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ll, you have supported local maritime and fisheries companies up close for a

0: very long time. So could you share some specific examples? What legal challenges do these companies typically face? And what did you realize while working together to resolve these issues? 예, 오랫동안 지역 해양수산 기업들을 가까이에서 지원했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업들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겪었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또 느꼈었을까요?
1: 그 해양수산 기업들이 이제 겪는 법률 문제는 생각보다 사실 다양한데요.
0: 그럼요.
1: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뭐 계약금이나 잔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외까지 송금을 할 것인지, 또는 선박 인도 시점과 위험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 또 해상 운송 중에 화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었을 때 뭐 선사와 화주, 또 보험사 뭐 중 누가 책임을 좀 부담하는지를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또 선박이 뭐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영업 자체가 중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속한 대응도 좀 필요하고요. 저도 이런 사건들을 좀 말씀드린 사건들을 좀 다뤄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느꼈던 점은 해양산업에서는 이제 분쟁이 발생한 뒤에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좀 미리 발견하고 좀 예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작은 문구 하나라든지 작은 조항 하나가 뭐 수십억 원의 손실로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0: 그렇군요. 문제가 생긴 뒤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위험을 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legal challenges faced by maritime and fisheries companies are much more diverse than one might expect. For instance, issues often arise during ship sales over how to securely pay deposits or balances and how to determine the exact timing of the ship delivery and transfer of risk. And disputes are also frequently occur. They also occur over who bears liability, right? Among the shipping line, the cargo owner, and the insurer, when cargo is damaged or lost during marine transport. Also, when a vessel is subjected to provisional attachment or put up for auction, a company's entire business operations can become to a halt, right? Requiring an exceptionally swift response. Having handled many of these cases, he shares his key realization. In the maritime industry, identifying and preventing risks at the contract drafting stage is just as critical as resolving disputes after they occur, because a single minor phrase or clause can lead to losses worth billions of won. And he emphasizes that having agreements reviewed beforehand by a specialist with professional expertise is absolutely essential. Well, now, Busan is facing a critical turning point in its leap forward as a world-class maritime city. So what do you believe are the most urgent legal institutional tasks we need to prepare, and how should we approach talent cultivation as well? 우리 부산의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법률과 제도 그리고 전문 인재도 함께 성장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양수산부라든지 이제 국제 해사 상사 법원이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관들이 실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 제도 그리고 저 전문 인력이 모두 다 갖춰져야 합니다.
0: 그럼요.
1: 우리가 이제 법률 제도적으로는 뭐 국제 해사 국제 상사 법원의 어떤 재판 절차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국제 중재나 조정과 같은 뭐 소위 말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0: 네.
1: 외국 기업들이 이제 부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분쟁을 해결해도 좀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좀 갖게 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해양 산업은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제 외국법, 영문 계약서, 금융과 보험 이런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전문적인 인재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법률가뿐만 아니라 이제 해운, 보험, 금융, 뭐 중재라든지 또 통번역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양성이 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산에 있는 뭐 해양대학교라든지 고등 교육기관에서 좀 나서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0: 네.
1: 저희 이제 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지역 대학과 법조계 그리고 이제 기업 법원들과 연계해서 실무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을

0: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결국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제도 그리고 또 사람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for Busan to grow into a world-class maritime city, bringing in institutions lik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isn't enough. The laws, systems, and professional talent needed for these institutions to function must also be established. From a legal standpoint, he notes that we must strengthen the trial procedures and expertis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while also develop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lik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building the trust needed for foreign companies to confidently sign contracts and resolve disputes here in Busan. Because maritime industry span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eign laws, English contracts, I'm sure, finance and insurance, he stresses the need to cultivate professionals across law, shipping, insurance, finance, and translation, with maritime universities playing a key role. He adds that also the Busan Bar Association is developing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with local universities, the legal sector, businesses, and the courts, and he asks for everyone's active interest. And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Maritime Specialist practicing here in Busan, what kind of role do you wish to play moving forward? And what are the key roles you hope to achieve for Maritime Capital Busan?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이자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해양회사 전문 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도 계속해서 이제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서 이제 해양수산 정책과 행정이 좀 법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1: 네.
0: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해양회사 전문 변호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도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어떤 지역 기업들도 필요할 때 뭐 전문적인 회사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좀 있다면 우리 부산이 뭐 항만과 물류 중심지를 좀 넘어서 해양과 관련된 뭐 계약과 금융, 중재와 재판, 뭐 전문 교육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저도 그 역시 힘을 좀 보태고 싶고요.
1: 네.
0: 이를 위해서 이제 회사 국제 상사 법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또 지역 대학 법조계 기업이 함께 이런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조언도 하고 자문도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1: 네. 앞으로 또 어떤 성과를 만들어 가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hopes to continue contributing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ensure that maritime policy and administration remain legally stable and function effectively on the ground. As a maritime specialist based in Busan, he shares his desire to consistently support local businesses so they do not face legal hurdles when engag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r expanding overseas. In particular, he stresses the importance of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even smaller local companies can easily access professional maritime legal services whenever they need them. And on a personal level, his goal is to help Busan grow beyond a cargo and logistics hub into a city where maritime contracting, finance, trials, and professional education are fully integrated. And to achieve this, he vows to continue providing active advice and counsel to ensur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and to help build a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universities, legal community, and industries to really nurture specialized talent.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해양수산부 이전하고 이제 부산 해사 국제 상사 법원의 설립은 부산에 사실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실제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과 그리고 전문가 시민들, 특히 우리 이제 영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1: 네.
0: 저도 이제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이자 부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부산의 해양산업과 법률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He shares that while the reloc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usan International 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present a massive opportunity for Busan, turning that opportunity into actual competitiveness ultimately depends on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local businesses, experts, and citizens, especially the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He promises that as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a practicing lawyer based in Busan, he will do his absolute best in his role to ensure that Busan's maritime industry and legal ecosystem grow together.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oi Jae-won here in the studio, an advisory lawye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최재원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님과 함께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이찬혁 with Panorama.

0: The time is now 11:43 and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Today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for the latest update.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in USA.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 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Ms. Bong So-yeon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news for today. Iran has declared it will once again close the Strait of Hormuz, prompting immediate additional airstrikes from the U.S. Let's begin with an over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도 곧바로 추가로 공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1: 네,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데 이어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이란은 다시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이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공격과 보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 자칫 더 큰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So tensions are escalating as the U.S. and Iran trade retaliatory attacks over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following an attack on a merchant vessel passing through the strait last weekend. Iran declared it would close the waterway once again. In response, the U.S. carried out an additional airstrikes against Iran.

0: Iranian military facilities, and Iran then retaliated with strikes on U.S. military installations across the Middle East, including Bahrain and Kuwait. And also U.S. Central Command confirmed that new airstrikes against Iran began at 5 p.m. Eastern Time on the 12th. Well, tensions are likely to rise again once again in the international crude oil market as a result. So what has become of the ceasefire memorandum the U.S. and Iran signed last month?
1: 국제 유가에도 다시 긴장감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휴전 MOU는 어떻게 된 겁니까?
2: 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0일간 핵 협상과 평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죠. 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또 선박 통합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 합의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측이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지 아니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지 전세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0: So the U.S. and Iran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ast month to end hostilities, agreeing to conduct nuclear and peace negotiations over a 60-day period. However, continued clashes over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and vessel navigation rights have pushed that agreement to a critical crossroads. Some analysts now suggest it has effectively lost its validity, and the world is watching closely to see whether both sides will pursue further military action or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at. Turning now to our next report, SK Hynix has made its debut on the U.S. Nasdaq market,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from day one. So how has the reaction been on the ground?
1: 네, 다음 소식 볼게요. SK Hynix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전날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반응 어떻습니까?
2: 네,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상장을 AI 투자 열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이 ADR은 공모가보다 12% 넘게 오른 가격에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한국 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한국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0: So interest from U.S. investors has been stronger than expected, and major outlets including Reuters and Bloomberg covered the listing prominently, citing it as a prime example of the current AI investment boom. SK Hynix is actually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or ADRs, closed their first day of trading more than 12% above the initial offering price, and analysts say this reflects strong investor demand for a Korean company at the forefront of AI semiconductor market. Then what's driving such strong interest from American investors?
1: 그렇다면 미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네, 인공지능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상장으로 미국 투자자들도 자국 시장에서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의 성장세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0: So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continues to expand, demand for high bandwidth memory, or HBM, a key component in AI semiconductors, has risen sharply. SK Hynix is considered a core supplier of HBM to NVIDIA, and the Nasdaq listing now gives U.S. investors easier access to the company within their own market, which analysts say has further fueled interest. And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report. Extremely dangerous heat levels are continuing across much of the United States. So let's get the details.
1: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미국 전역에 매우 위험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11일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폭염이 미국 남서부와 중부 대평원을 거쳐서 이 동부 지역까지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미국 본토의 최대 3분의 2에 해당되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기록 경신이 예상되는 지역의 상당수는 밤 기온과 관련된 곳입니다. 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서는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5: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y.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4: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y.
5: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y,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6: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7: BFM safety briefing. BFM would like to share important safety tips to help you stay safe and prevent heat-related incidents. As high temperatures continue across the country, the risk of heat-related illnesses and accidents remains high. To protect yourself and others during this extreme heat,

같은 거, 그림의 떡 같은 거 말고 진짜 가능한 것 같은 예, 뭐 하고 싶은 거, 현실적인 거. 네, 여러분 신청곡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부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 pound 9050 text messages are 101 카카오톡 is free and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Okie dokie, lots more coming up for you. In the meantime, this is Wannabe by ITZY. Up next after that is the Global News Quiz.

0: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0: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0: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0: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Whatever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2:00

0: Wednesday's Tune In Time. Now, everyone needs a place where they can truly be themselves, right? I'm sure you do too. A space to leave behind the weight of the day, like a room you can call your own. Well, there were a group of young musicians who came together in Room 406 simply because they loved making music. Today, we're joined by members Eunji and Suyun of the Korean indie band 406 Project. Welcome. Hello, guys.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First of all,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간단한 영어로.
0: 네, 그냥. 좋습니다. 네.
2: Hello, Crunchers. We are 406 Project. I'm Suyun, the bassist, and this is Eunji, the vocalist. And we are really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today and enjoy our music and stay tuned.
0: Yay! Stay tuned. Okay, so Suyun introduced Eunji as well. 네, 은지님 대신 소개를 해주셨어요. We have Crunchers tuning in. 민들레님께서 와! 406 406 프로젝트다라고 해주셨고 허선아 is saying 406 project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We always root for you and love you. And Benny is saying welcome to Culture Crunch 406 project. Thank you for tuning in. Do stay tuned. Now we announced that 406 project is coming in today, joining us on Culture Crunch, and one of our listeners asked about what you've been up to lately. So I want to ask you, how have you been? 406 프로젝트 분들이 오신다니까 인스타 계정으로 Z8번 is00님께서 요즘 근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저희 요새 8월에 있는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각자 곡도 좀 써보고 그리고 영상도 찍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Busy, busy. So they're preparing for their upcoming concert in August. They've been writing songs and exercising as well. Before beginning the show, I asked you what sort of exercises you do. 운동하신다길래 저희 쇼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잖아요. 어떤 운동 하시냐고.
3: 네.
0: 뭐 하시죠?
1: 저는 헬스 하고 있고요, 그냥.
2: 저는 복싱 하고 있어요.
0: 복싱. 와우. Wow. So gym. You go to the gym. You work out in the gym and you do boxing. That's 네. amazing. 와우. Wow. Yeah.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셔 가지고 확실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다라는
2: 건장함이 남다르죠. 네.
0: They look healthy, don't they? Yeah, they do definitely work out regularly. All right. Well, this year marks your 12th year debut. Anniversary. In Korea, we have a saying, 10 years is enough to change the mountains and even the rivers. So looking back, what has changed the most since your debut then?
4: 데뷔 12주년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데뷔 초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2: 일단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0: They have age, definitely.
2: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르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초반에는 좀 달콤하고 그런 어쿠스틱한 사운드 위주였다면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다양한 주제로 좀 역동적인 음악을 밴드 사운드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0: So in the beginning, like when they debuted at first, their music sounded a little more acoustic and they were a little more sweet genre-wise. But these days, they're experimenting with diverse genres of music and making their music a little more dynamic and experimental. Okay, interesting. Well, on the other hand, what's something that hasn't changed at all? 그럼 반대로 이건 진짜 안 변한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요?
1: 뭐가 있을까요?
0: 서로의 성격?
1: 성격? 네, 성격도 진짜 많이 안 변한 것 같고
0: Their personalities
1: 네. 뭐, 외모?
0: 외모
1: 외모는 많이 변했나?
2: 외모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0: Your looks?
2: 그렇지 않나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스타일만? I guess
1: 스타일도
2: 네, 스타일. 네.
1: 많이 변했고
0: 그렇죠 많이 변한 네. 거지만 외모는
1: 맞아요 외모는 뭐 네. 살이 좀 빠졌을 뿐이지
0: 뭐 식성이라든지 식성은 똑같나요? 12년 전과 지금
1: 아 그건 네 그건 똑같은 것
0: 그래요?
1: 같아
0: 그래요? Okay So their personalities remain the same They look pretty much the same Although their styles have changed a lot And the foods that they enjoy Their palate has stayed the same as well Okay, so today here on Culture Crunch, we would love to introduce our crunchers to your music, you know, by listening to highlights from your songs and chatting along the way. 오늘은 우리 크런처들에게 406구 프로젝트 음악을 소개할 겸 두 분이 만든 곡들의 하이라이트를 들으면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So let's start with your debut song, How About Me? 첫 곡은 바로 데뷔곡이죠. 넌 나 어때입니다. 들어볼게요.

0: So how does it feel to be listening to your voice back then, like 12 years ago? 12년 전 이 풋풋한 목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1: 정말 어리다라는 뭐랄까 좀 패기가 있다는 느낌도 네. 들고
0: 정말 그게 느껴지는군요. 네. 네네.
1: 그 뭔가 고민이 많이 없던 없어 보이는 그런 뭔가 제가 느끼기엔 좀 해맑은 그런 느낌이에요.
0: Okay. So Eunji thinks they were really young. They can feel that youngness, that refreshing energy. It seems like they don't have much concerns back then because they're just so young and so pure is what Eunji said. What about you, Suyun? 수윤님은요?
2: 사실 이때는 제가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0: 아, 데뷔 때.
2: 그래서 저는 한 1, 2년 뒤에 합류를 했어서
0: 그렇네요. 네네.
2: 그냥 좋아했어요. 이 음악을.
0: 아시고는 나중에 합류하신 거긴 하잖아요.
2: 네,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학교 선배님이셔서.
0: 네. Okay. All right. Well, why did you choose How About Me as your debut title? 넌 나 어때를 데뷔곡으로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1: 저희가 밴드를 딱 시작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앨범을 발매해야 되니까 어떤 곡을 낼까 고민을 하다가 멤버들끼리 각자 한 곡씩 써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곡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했던 곡이 넌 나 어때였어요.
0: So they formed a band and they wanted to release an album, but they didn't have a song yet. So all the members, they decided to write a song each, bring it together. And the best song out of those songs was this particular one, 넌 나 어때? Or How About Me? Okay, well, your early songs often, I guess, capture like the excitement, you know, at the very beginning of a relationship. It feels like. Personally, what moment at the start of a relationship gives you the biggest butterflies? 406호 프로젝트의 초기 음악들은 뭔가 관계의 시작점에 있는 설렘을 다루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두 분은 관계의 시작에서 어느 순간에 가장 설렘을 크게 느끼세요?
1: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진 모습을 봤을 때 설렘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0: So in the case of Eunji, when she sees an aspect of someone else,

0: Bravo!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Now, that was Apartment by 406 Project. Like we introduced earlier, it's their title song or lead single of the album that was released back in 2024, December.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leaving lots of comments about the performance. GY0820 is saying 406, fighting, hatu, hatu, heart, heart. And composed by Min is saying 406, sound가 많이 사랑한다고, 문 사운드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Moon sound loves you. And Six Wong is saying, 언니들이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 좋아요. 좋아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이유가 돼주는 것 같아요. 자주 보고 오래 봐요. 라고 해주셨어요. Oh, so heartwarming. So she likes these two because they're really persevering and they want to see them for a long, long time moving forward. And Andrew Lim is saying, I didn't want the song to end. 음악이 끝나지 않길 바랬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 곡 더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All right. Well, 또박이 406 is also saying,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들으니 또 색다르네. 너무 좋다. Right? It's really new and different to listen to the live through radio. It's so good. And Benny is saying, I always love to hear 은지님's lively and amazing voice. This is amazing. 은지님의 이 생생하고 또 멋진 목소리 항상 듣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Yay! Clap, clap once again. All right, let's move back to our talk now. 이제 다시 토크로 돌아가 볼게요. 크런처들이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첫 번째 6우옹님께서 3시간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가장 먹고 싶은 딱 한 가지 뭔가요?
2: If the world were to end right now, like in 3 hours, what's the one thing you want to eat right now?
1: 지금부터 3시간인 거죠?
0: 네, 3시간 후에 지구가 멸망할 거고 지금 당장 먹을 것.
1: 그러면 전 평양냉면. 오!

0: 제 그 버킷리스트 나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 네. 혼자서 평양냉면 집에 가서 네. 소주를 한잔 시켜놓고 네. 같이 혼자서 먹는 거거든요.
1: 아, 오케이. So 은지 said 평양냉면 or 평양 buckwheat noodles, the cold noodles, right? One of her bucket lists is to go to one of these restaurants alone, order a noodle, a bowl of noodle, as well as a bottle of soju, and eat it alone like that. So she would choose that as the food that she wants to eat before the world ends. Interesting. 평냉이 평소에도 좋아하시는 음식인가 보네요.
0: 네.
1: Oh, okay. It's her, one of her favorite dishes. All right. And what about you, Seuyun?
2: 저는 건전한 답변을 해야겠죠.
0: 그렇죠.
2: 엄마 밥이
0: 어, 그럴 아. 것 같아. 잠깐만.
1: 자, 여기 그러면 은지님이
2: 뭐 알바 어. 없고 저는 어머니의 밥상을 먹고 뜨겠습니다.
1: 아, so Seuyun said, unlike 은지, she would like to have the meal that her mom cooks for her. How would 은지 be feeling right now for her answer?
0: 어머니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수 있지 않아?
2: 우리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음식 좋아해.
1: Okay. So, Suyun's mom likes her own food as well, so it's all right. Okay, two very different answers. That's good.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H_HO1 is saying, what's something you've been really into lately? 최근에 가장 빠져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0: 저는
1: 네.
0: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1: 아, 네.
0: 그래서 식단이랑 운동이랑 연습이랑 요렇게 세 개가 그나마 제일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인 것 같은데
1: 나 관리하고 있다
0: 네네네.
1: 약간 이런
0: 네,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1: Okay. So 은지, she's on a diet actually. So she's working out really hard and she's also following a strict diet plan as well. So what are you eating these days? 식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식단은 낮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되 조금 건강하게 단백질 챙겨서 먹고 아. 저녁에는 이제 단호박이랑 브로콜리랑 닭가슴살 이렇게 세 개로만 해서
1: 그렇게 동일한 메뉴를 매일 저녁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0: 네, 조금씩 근데 약속이 있으면 그냥 아. 조금만 먹고.
1: Okay. So during the day, she would just eat anything, but in a healthier way. She would try to eat more protein. But for dinner, she has sweet pumpkin, broccoli, 그리고 또 뭐였죠? 브로콜리.
0: 닭가슴살.
1: 아, and chicken breasts, of course. That's a must if you're on diet and if you're exercising. Okay. Oh, interesting. What about you, Suyun?
2: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하고요.
1: 네.
2: 저 요새 다큐멘터리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에 네. 있는 다양한 다큐들을 엄청나게 봐요.
1: 오,
2: 시간 나는 대로.
1: Oh, okay. So Suyun's into documentaries these days on Netflix, the streaming site. What is one of your favorites? 최근에 보셨던 것 중에 가장 최애 꼽아주신다면?
2: 최근에 계속 살인 관련된 다큐들만 봤는데
1: 네.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나 봐요.
2: 범죄 장르를 좋아해서 근데 얘기해드릴까요?
1: 네네 추천해주세요.
2: 제일 재밌게 본 건 넷플릭스의 그 고양이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2: 그게 정말 잘 만들고 재밌고
1: 오케이.
2: 추천합니다.
1: Okay, so Suyun, she usually likes all these thrillers and crime-related documentaries. And one of the favorites that she watched recently is Don't Touch the Cats, right? Or Don't F the Cats, the word. Okay, all right. Oh, yeah, it's a good recommendation, I think. Let's all go watch it.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Eugene_Choi. Would you rather take 1 billion won and never see your members again? Or turn down the money and stay with them forever? 이 질문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10억 받고 멤버 평생 안 보기, 그리고 안 받고 평생 보기. 두 분의 선택이 궁금한데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번 네. 아니면 2번? 하나, 2번이 안 받고 평생 보기. 1번이 10억 받고 평생 안 보기.
0: 네.

0: 자, 하나, 둘, 셋.
1: 2번.
0: 오! 감동이다.
2: 뭐야?
3: 뭐야?
0: 서로 놀란 거예요.
2: 그럴 줄 알았는데.
0: 어.
3: 1번일 줄 알았는데.
2: 한 명은 1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동시에
2: 하고 싶으니까요.
0: Alright, so I was expecting them to say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chose number 2. What a friendship, right? What about I guess 10 billion won then? 100억이면요?
3: 100억이요?
0: 조금 고민되시죠?
2: 100억이면 안 봐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3: 그치,
2: 네, 그치.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네,
3: 그렇죠. 10억은 사실 또
2: 10억은
3: 이제
2: 또
3: 살짝 애매하긴 하죠.
2: 둘이서 해볼 만한.
3: 그렇죠.
0: Okay, so if it's 10 billion won, they would just choose not to see each other and make new friends because there are good people in this world. All right, funny.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아,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4년 곡이죠. What lasts will last. 너의 언덕이 될 수 있다면입니다. 들어볼게요.

0: for that another amazing live performance. We have our crunchers saying a lot of things through our YouTube comment box once again regarding the performance. Let me share a few with you. MinR0_KK is saying, wow, Lucas is saying, I'm definitely checking out more of their music.
1: 이들의 노래 더 많이 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0: Happy on 88553 is saying, I'll be replaying this later. 이 곡 다시 리플레이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Sarah Days is saying, my new comfort song, 새로운 위로송 발견했다고 얘기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Farewell. I love that. 안녕? 뭔가 작별 인사가 아니고 또 볼 거라는 인사이기도 하고, 네. 그죠? 네. 네. 작별이면 너무 아쉬워요.
2: 네. 근데 좀 사실 초반 제목은 작별 인사였어요.
0: 아, 그래요?
2: 네. 네. 근데 뭔가 작별 인사이면서도 네. 뭔가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그런 곡입니다.
0: Okay, so it was like farewell, farewell, but it's not really about farewell. It's more about meeting them again, you know? You know how in Korea we say 안녕, but it could mean hi and bye together.
1: 그러면 이 곡의 비하인드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쓰시게 된 거예요?
2: 제가 사실 이 곡을 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 썼던 곡입니다.
0: So it's actually a quite a personal song that Eunji wrote after letting her grandmother go. She passed away, and after coming back up after the funeral in the bus, that's when Eunji wrote this very song. Okay. Well, I think she must have felt really emotional while recording this song.
1: 이렇게 곡을 쓰시고 나서 녹음을 하실 때 네. 굉장히 울컥했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업이.
2: 네, 녹음했을 때보다는 이제 곡이 다 완성돼 갈 때쯤에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0: So not so much when she was recording it, but she was really emotional when the song was almost complete, thinking about her grandmother as well. All right, well, I guess I am a little curious about Suyun's thought as well. Suyun님은
1: 혹시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이제 은지님이 쓰고 나서 어떠셨어요?
3: 처음에는 이 비하인드를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가사가 정확하게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말씀하신
1: 맞아요.
3: 것처럼.
1: 네.
3: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건네는 인사일까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보다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또 더 이 노래를 좀 좋아하게 된 그렇게 되더라고요.
0: I see. So Suyun didn't know the behind story of this song, how Eunji wrote it. But after knowing the story, she started to like it more, you know? Yeah, which makes sense. Okay, so it's a pretty warm and personal song.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ow. Every morning, the first person we meet

0: is ourselves, right? In the mirrors. We look at the mirror every morning. What do you usually say to yourself, I guess, to begin the day?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혹시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1: 아니, 이거를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하냐 이랬더니
0: 네.
1: 얼굴이 왜 이러지?
0: What?
1: 라고 한다.
2: 아침에 이제 붓잖아요. 많이 그쵸. 부어있잖아요.
0: 머리도 그래서. 헝클어져 있고.
2: 와, 왜 이러지?
0: 오케이. So they talked about this earlier amongst themselves. And Suyun asked Eunji, what do you say to yourself when you look at the mirror after you wake up? And Eunji said, why do you look like that? Because usually we are quite puffy in the morning, right? And we look pretty messy. So that's what she says. What about you then, Suyun님?
1: 저요? 아침에 눈 떠서 거울 보면... 비슷한 생각이 같습니다.
0: 너도 왜 그러니?
1: 자, 정확히 오늘 아침에 네. 사실 라디오 때문에 평소 일어난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는데
0: 아, 네.
1: 어제 일이 늦게 끝나고 배고파서 라면을 먹었어요.
0: 아, 전혀 모르겠어요. Like 아, I said, 네. you look beautiful. Both of you. So Suyun says says something similar, like Eunji. But last night, they were actually working on a song until late, and she had ramyeon. So this morning, she was extra puffy, you know? Extra bloated is what she said. But you know what? Don't you think they just look very natural and beautiful as they are, right? Okay, do share your thoughts as well, Crunchers. Now, moving on then. Looking back on your years of making music as 406 Project, what have you learned or how have you grown through, I guess, all the meetings and goodbyes that you had to experience? 406 프로젝트로 치열하게 음악을 해온 세월이 이제 12년이 됐잖아요. 돌아봤을 때 과거의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거나 혹은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요?
1: 왜 없어요?
2: 예, 아 있어요.
1: 얘기해 보세요.
2: 저 먼저.
0: 먼저.
1: 내가 먼저 할까?
2: 네.
0: 수현이 먼저.
1: 아 저는 그 긴 시간 음악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0: 그러니까
1: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0: So things don't go the way they want them to. 예를 들면요.
1: 근데 그게 부정적인 네. 게 아니고
0: 아,
1: 그냥 너무 잘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면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0: 네.
1: 예를 들어서 막 성공할 줄 알았던 곡도
0: 네.
1: 잘 안 되고
0: 반대이기도 하고
1: 네, 반대이기도
0: 그죠?
1: 하고
0: So for example, songs that they thought would be a huge hit, a success, didn't turn out to be it. But some songs that they didn't expect to be a big hit became a big hit, you know? So just letting them be, letting it be, going with the flow is what she learned. And what about you, Eunji?
2: 저도 이런 생각이랑 되게 비슷해서 옛날에는 엄청 막 진지하게 살려고
0: 네.
2: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0: 네.
2: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도 되겠다. 뭔가 스스로를 좀 봐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Oh, okay. So in the past, Eunji used to be a very, I guess. She would always work hard, a very hardworking person, very dedicated. But she realized over time that you don't have to be too tight. You don't have to be too uptight or forcing yourself to be perfect in everything you do. Just let things be and have more room for yourself is what she realized. And that turned out to be better, I guess. 그 상태가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2: 제가 안 그래도... 그 아까 라이브를 하면서
0: 네.
2: 잠깐 삑사리가 났는데
0: 네.
2: 예전 같았으면
0: 네.
2: 정말 다시 인터뷰에 집중도 못하고 엄청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0: 오, 네네.
2: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걸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번 났는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어쩔 수 없지.
0: 그냥 물 흐르듯 지나갔어요.
2: 네.
0: 그게 라이브의 묘미기도 하고.
2: 네.
0: So, Eunji, when she was singing, there was a small off-tune part, which I didn't even realize.

0: 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이게 얼마 만에 공항이고. 진짜 내가 안 온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네. 내가 탈 비행기 번호가 보자.
4: Excuse me. Where do I check in?
2: 치킨? 아, 코리안 치킨. 와, 진짜 요새 K치킨이 그래 유명하다더만. 여기 공항에 오자마자 치킨을 찾네.
4: This is my first time at a Korean airport, so I don't know where to check in.
2: 그쵸, 그쵸. 한국에 처음 딱 오면 한국 치킨 딱 먹어줘야 되죠. 그런데 공항에는 없어요. 에어포트 no chicken.
4: No check-in at all? Oh, it's leaving in 2 hours. Oh, my seat is by the wing of the plane.
2: 아, 나도요, 나도. Me too. Wing. 뼈랑 순살은 시키면 항상 많이 남아갖고 저도 윙만 시키거든요. 날개만 시키면 여기 양념이 쫙 배어가지고 아우, 침 나온다. 그나저나 여기는 no chicken, sorry.
4: So where do I need to go?
2: Go? 아, 가서 먹으려고요. 아, 한국은 배달앱이 진짜 짱인데. 오자노, 아, 그러면 저기 저 앞에 공항버스 있지요? 에어포트 버스. 그거 타고 25코스 가면 치킨 굿.
4: Oh, so you mean I can check in if I take the bus?
2: Yes, yes. Chicken good. Wing good.
4: Oh, I see. O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2: 진짜 K-치킨 진짜 대단하다. 공항에 오자마자 찾게 만드는 그 힘. 와, 대단하다. 오늘 배워볼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Where do I check in? Where do I check in?
2: Where do I check in?
1: Check in이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호텔에 숙박 등록을 할 때,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을 때도 check in이라고 합니다. Check in을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어디 어디. Front desk에서 check-in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the front desk. 12번 게이트에서 check-in 할 수 있어요. You can check in at gate 12.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4: Where do I check in?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I got.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ng.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0: 세상에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3:00 o'clock.

0: 뭐 간단한 레시피 비법을요. food hack라고 했어요.
1: food hack.
0: 우리 막 컴퓨터 해킹할 때 그 hack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막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you go into the system, right?
1: Something that's not on the way you're supposed to prepare it.
0: Exactly. 그래서 food hack라고 하죠. 근데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그런 레시피들 많습니다. 그거를 viral recipes라고 하죠. viral recipes. And what people are doing 이것저것 조합하는 거니라 mix and match. 이것저것을 조합하는 것을 mix and match라고 yeah. 합니다. 네. Or 아, 전 그냥 내 스타일 좀 내 킥을 넣었어. I put my own twist on it.
1: I've been watching on like the reels or the shorts where people are getting like the instant coffees.
0: Yeah.
1: And then like, mixing it up all different kinds of ways yeah. and putting sugar and all these kinds of things to make it sort of like a delicious smoothie.
0: Oh, 맛있겠다.
1: On a hot summer day
0: like today.
1: Today.
0: 맞습니다. All right, folks. Welcome to the Wedn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재미있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1: You know, Wednesday is always the hump day, but no hump day today because we have everybody's favorite segment. It's called 이노 Job. Just give us a ring, sing your hearts out, and you can pick a little bit of English 네. while you're at it.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자, real quick, 형. We have a message that came in for you. 7854님한테 오, 네, 완전... 그냥 에세이가 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 오빠. 너무 더워 힘들어요. 오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2주 전에 뵈서 정말 반갑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저는 시각장애인인데요. 오빠 휴대전화 만져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와, 일단 그때도 형 만나고
1: 그렇죠. 우리
0: 콘서트.
1: 방송을 했는데요.
0: 네.
1: 저희 그 팬들이 좀 오랜만에 이제 뵈가지고요.
0: 네.
1: 뭐 선물도 많이 받고요. 되게 반가웠어요.
0: 네. 그럼 좋은 네. 시간 갖고 그 좋은 시간을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여기 올스타에서
1: 그렇죠.
0: 쉐어하니까 너무
1: 네,
0: 감사합니다.
1: 또 라디오 같이 듣고 계시니까 너무 네. 감사하네요.
0: 아 역시 네. 거기서도 여기서도 팬 만나게 되니까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1: 뭐 날씨 더운데요. 조심하세요.
0: 네, 맞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ovely message.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제가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말을 거시면요 안 들립니다.
1: 맨날 날 씌워줘. 뭐, 세그먼트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일주일에 제가 볼 때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무조건 우리 PD님이 네. 말을 걸어요. 딱 마이크 올라오기 전에 말을 거는데
0: 항상 긴장 상태거든요. 빼기도 애매한 그 타이밍.
2: 요정 씨 네. 어저께 날씨 어땠어요?
0: 어저께요?
2: 비 좀 왔어요?
0: 조금 왔어요.
2: 그래요?
0: 진짜 조금.
2: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0: 오늘은 안 왔습니다.
2: 오늘은 안 왔고 오늘은 제가 내려왔는데요.
0: 그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 뭐요?
0: 뭐냐면요. 오늘 아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엄청 더웠습니다.
1: 근데 설명해야지 출연료 네. 받을 수 있어요.
0: 아 미안합니다. 네. 자, 그 오늘 34도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최고 기온 중 가장 높았던 것 같거든요.
2: 초복이니까요.
0: 네, 근데요. 초복인데
1: That's so obvious.
2: That's right.
1: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말하죠?
0: 아 근데요. 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일은요. 더 쉽지 않겠습니다.
1: 진짜요?
0: 내일은 더 높겠습니다.
1: 자, 내일에 벌써 왔어요?
0: 아직인데 네. 이제 초복인데요. 내일의 기온입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23 degrees and high of 35 degrees. 35도로 오늘보다 1도가 더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heat advisory가 거의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the heat advisory has been lifted.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냥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drink lots of water. 햇볕을 최대한 피하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음 주는요?
0: 다음 주는요. 근데 다음 주는 아직 네네네.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이 있는데 stay out of the sun. 이 뜻이 햇볕을 피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t's going to be 35 degrees tomorrow. Stay out of the sun if you can. 내일 35도까지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햇볕을 피하세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2: 태양이 싫어요?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태양이 싫어 태양

0: 찝찝합니다.
1: 미안해요.
0: 찝찝한.
2: 오늘 분위기 좋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여름 시즌이 딱 맞습니다.
3: That's right. 네. 엑서스카이.
0: 맞습니다. 네네네. 자, 노루님이 물어봅니다. 요정님.
2: 네.
0: 의상 가을이네요. 아, 퀘션 아니고 스테이트먼트입니다.
2: 네네네.
0: 가을입니다.
2: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네. 위험합니다.
0: 자, 날씨 요정 수고했습니다.
4: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ime for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노자 BFM 부산역 방송의 시민 소통 코너입니다. You call us live. You sing your hearts out. Before that, you learn a little bit of you know. You get a little bit of singing tips.
1: That's
0: advice
1: right.
0: From none
1: If you
0: other
1: need.
0: Than 김조한.
1: That's right.
0: 요즘 그쵸 요즘 너무 노래들 너무 잘해서 그쵸
1: yeah, everybody's so
0: 잘하고.
1: good. You don't need anybody's help. All you need is some pizza, chicken, or 상품권.
0: 맞습니다, 여러분. 이노자, if you are the first place winner, right, you take home a gift card, department store gift card worth 100,000 won.
1: Yeah.
0: 네, 1등에게는요, 10만 원 그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1: That's right.
0: 네, 뭐 1등 못 하더라도 그렇죠.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1: 그리고 일부러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0: 맞아요.
1: 그냥 2위는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10만 원 필요 없다. 왜냐면 윈을 못하면 1등을 못하면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1: 그렇대요.
0: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피자하고 치킨 좀 많이 쏘았을 겁니다.
1: 따져보면 상품권 10만 원 한 번 받는 것보다
0: 네.
1: 치킨을 계속 재도전 해가지고 네. 계속 받는 게 어떨까요?
0: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1: 제가 노래에 뭐 노래 내가 잘하니까 뭐 네. 1등 안 해도 치킨을
0: 맞아요.
1: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0: 맞아요.
1: 얼마나
0: 맞아요.
1: 좋아요.
0: 네 일단 그런 해크는 가르쳐주지 맙시다. 그렇죠. 우리 정치자분들한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노자 도전곡은 어떻게 됩니까?
1: Oh, it's a very, very, very romantic song 네. by the Backstreet Boys. 음. Released in 1997, it was one of the biggest pop hits of the late 90s. 음. And written by one of my favorite producers,
0: 네.
1: Max Martin.
0: 네.
1: And, As Long As You Love Me is the
0: as
1: name of the song.
0: As Long As You Love Me. 어, 너무 좋아. So, let's tune in to the highlight portion of today's 도전곡.

0: 好，那我们就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is going to be the song that two contestants will be singing today.
1: Oh yeah.
0: Hyung, were you team Backstreet Boys or team NSYNC
1: when you were in the actually, U.S.? Actually, I like Backstreet Boys a little more.
0: Oh, 근데 음악하는 분들을요, Backstreet Boys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1: Yeah, because NSYNC was actually made by the same producer.
0: Yeah.
1: But they had a Justin Timberlake 네. is in there and stuff. But I think, personally, I thought Backstreet Boys was the originators of that. And yeah.
0: For me, the Backstreet Boys were very, like, you know, a musician's boy band.
1: Yeah.
0: Because they all had their different parts,
1: yeah.
0: especially when it comes to harmonies.
1: Yeah.
0: Backstreet Boys 아카펠라 버전을 여러 번 들어봤고 NSYNC 아카펠라 버전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something about the Backstreet Boys and just each of their voices, how they 진짜 말대로 harmonize together.
1: Yeah.
0: But entertainment level, NSYNC을 못 따라갔어요.
1: Yeah.
0: The popularity of Justin Timberlake and 그때 누구였지? JC, Shazay.
1: I think they were more, I would say, more idol style.
0: Yeah.
1: Yeah, but I think overall, Backstreet Boys, personally, musically, especially that song, Shape of My Heart.
0: Oh, ooh,
1: that's a good one.
0: 맞습니다. Shape of My Heart.
1: Yeah.
0: 노래 맞나? One and better alone. I was turning the face of heart. Being your part. Let you in the dark. And let me show you the shape of my heart. 맞아. 그 노래 너무 좋죠. 자,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 오늘의 도전곡인데요. 자, 이 노래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도전자 number one,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Hello.
0: 여보세요? 죄송해요.
2: Hello.
0: 오케이. 자, 지금 커넥트 technical difficulties 중입니다. 네. So, 아직 지금 커넥트 중이죠? 여보세요? 아, 일단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전자 number one.
1: That's right.
0: 아, 일단 다행히 지금 연결이 이제 안 돼서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you know, 해서 그 나중에 이게 이런 일 안 나게.
1: 혹시 네. 다음 도전자가 없으면
0: 네.
1: 그는 디폴트를 1위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
1: 민수 씨랑 같이 대결하면 돼요.
0: 그럼 저랑 대결하는 게 어때요? 네, 여러분. 저
1: 그리고 여러분들이
0: 진짜 안 봐줄 겁니다.
1: 괜찮네요.
0: 아, 그래. 다시 왔대요, 근데. 자, 커넥트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큰일 날 뻔했습니다.
3: 아, 네. 연결이 갑자기 끊겼어요.
0: 아, 그렇죠. 그럴 괜찮아요.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아,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지금 취준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0: 김정우님 반갑습니다.
1: 어디 계세요? 어디?
3: 네?
1: 어디 쪽에 계세요?
3: 아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요. 원래 부산 사람이에요.
0: 아
1: 서울 in the house.
0: 네. 아 근데 원래 오리지널 부산 in the house.
1: That's right. 오리지널 부산 in Seoul.
3: 사투리로 진행을 할까요?
0: 네?
3: 그럼 사투리로 진행을 할까요?
0: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우님.
3: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아 그럼 정우님 지금 취준생이라고 했잖아요.
3: 네.
0: 네, 지금 어느 쪽 뭐 일을 뭐 찾는 중입니까?
3: 지금 음향 공부하고 있어요.
0: 음향?
1: 네. 라이브 음향 아니면 스튜디오요?
3: 아, 라이브로 공부하고 있어요.
1: 와. 근데 공연장도 많이 다니시겠네요.
3: 아, 예전에 많이 다녔죠. 네.
0: 음향 그럼 이쪽에 공부하면 영어로 사운드 엔지니어?
1: 사운드 엔지니어.
0: 아, 예, 그렇구나.
1: 오, 나이스.
0: 발음도 좋네요. 자, 정원님,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오늘의 도전곡이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네. 원래 이 노래 곡 아십니까?
3: 네, 알고 있습니다.
0: 오, 근데 부르는 거는 처음입니까?
3: 네, 불러보진 않았고요.
0: 네.
3: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자, 정우님이 그러면 연습하면서 이런 네. 부분은 조금 어려웠다, 좀 힘들었다 뭐 있었습니까?
3: 엄청 어려운 거는 없는데
0: 네.
3: 그 How You Got Me 할 때 박자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0: How You
3: 그
0: Got
3: 부분?
0: Me How 네. You Got Me Blind is still a mystery.
3: 거기 할 때 Oldo랑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게 헷갈릴

0: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쵸. 그 박자가 조금 살짝 애매하다.
2: Although는 네. 억박자예요. One, 네. two, three. Although one. One, two, three. 따라 one, two, three. 이게 up이거든요.
1: 네.
2: 그리고 how you got how you는 1박에 들어와요. Two, three, four. How you got me blind is still a mystery. 이거니까요.
1: 맞아요.
2: 조금 달라요. 그리고 although lonely, loneliness 1박이에요.
1: 정우님 다 이해했죠?
0: 네. 네.
1: 다 이해했죠. 네.
2: 아니 음악 네. 하시니까 예 이게 엇박 one two three all of one two three 이거고요.
0: 네.
2: One two three four one one이 how how you got 네. me 예.
1: 타이밍 이렇게 네. 맞추면 그렇죠. One two three 네. 하면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우님.
0: 네.
1: 뭐 그거 말고는 영어는 뭐 괜찮았어요?
0: 네.
1: 오, 이 자신감.
2: 아니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편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1: 네, 지금 너무 여유가 있는 걸 느낍니다.
2: 네.
1: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정우님 진짜 기대됩니다.
2: 와, 취소했다.
1: 아니에요,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정우님
0: 아니 부담을.
2: 그러니까
1: 아,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정우님 are you ready?
0: 네.
1: Alright, let's get it. 들어볼게요.

0: 예.
1: 어, 정우님.
2: 네.
1: 어, 너무 좋았어요.
2: 아, 감사합니다.
3: 감이 또
1: 맞아.
3: 잘 왔어요.
1: 아, 근데 정우님, 저는 정우님 노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2: 네.
1: 그 이제 음향 쪽에 공부하면서, 근데 네. 공부 이제 음악만 계속 듣는 거잖아요.
2: 네.
1: 아, 근데 정우님도 아, 얼마나 나도 그 마이크 뒤에 한번 가서 엄마 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좀 있겠다라고 생각 드는데 혹시 그렇습니까?
2: 아, 노래하는 거를 네, 좋아합니다.
1: 아, 일단 너무 좀 여유 느꼈다 했잖아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노래 부를 때도 너무 여유를 느꼈어요. 근데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네.
3: 그 음악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음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공연 같은 거 하세요? 아니면 뭐 뮤지컬 같은 거 하세요? 아니면 어떤?
2: 일단은 지금 공부하고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약간 개념적인 거를 좀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3: 네, 좋습니다.
1: 아,
3: 예. 아무래도 저는, 인천에 네. 오면 맞아요. 음악을 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 예. 아까 뭐 1박에서 들어와야 돼 아니면 억박으로 들어와야 된다.
1: 맞아요.
3: 벌써 그게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얘기했더니 완전히 다 잘 지켜주셨어요.
1: 맞아요. 일단 정원님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2: 네.
1: 아, 일단 너무 좋았어요.
3: 아주 안전적으로 네. 생각했던 것처럼 딱 아주 쉽게 아주 멋있게 잘했어요.
1: 근데 이 사운드 엔지니어 그 음향하는 분들요. 진짜 이거 콘서트에 특히 너무 역할이 중요한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Yeah. I was watching I saw a documentary of Foo Fighters rock band, right? 기타 드럼 스네어 소리 하나 그거를 맞춘다고 뭐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3: 해외에서는 네. 우리나라는 아닌데요.
1: 네.
3: 가수가 혹시 음을 못 잡고 노래하고 있으면
1: 네.
3: 가수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엔지니어가 못한다고 생각을
1: 아~
3: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못 들으니까 그게 엔지니어가 잘못했어.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1: 네.
3: 그만큼 엔지니어 역할이 커요.
1: 그렇죠.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All right, so that was

0: 도전자 number one. We're going to connect with 도전자 number two. (목소리)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전 55세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0: 와. 아이고, 55세 두 아이의
1: 너무 떨려요.
0: 어머님, 혹시 뭐 네? 그냥 어머님이라 부르면 됩니까? 혹시 뭐 성함?
1: 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네.
0: 네. 뭐 성함 물어볼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을까요? 네.
1: 소감이요?
0: 아니요.
2: 성함 이름이요.
0: 성함 이름이요.
1: 아, 네네. 네. 성미화입니다.
0: 미화니. 네.
2: 어디 동네세요?
1: 네?
0: 어디 사세요?
1: 아, 네. 구서동이요.
0: 아, 구서동.
1: 네.
0: 오, 그럼 부산이네요.
1: Well, 네,
0: welcome
1: 네.
0: to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2: Welcome.
0: 네, 미화님. 오늘의 도전곡이 네. Backstreet Boys,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혹시 이 노래 네. 알고 계시죠?
1: 네, 알고 있죠. 제가 90년대 생이니까, 아니, 저희 yeah. 90년대 공부를 했으니까.
0: 그쵸, 그쵸.
1: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네, 이 노래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2: 오, 맞아요. 힌트 하나 주셨어요. 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0: 살짝 이걸 어필하고 싶어서.
2: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가 아니, 나왔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얼만큼 아니, 좋아했을까? 이 노래 얼만큼 잘 알까요?
1: 네, 근데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 불러요.
2: 근데, 에이, 그렇게 다 얘기해요.
0: 근데 미화님 혹시 그러면 네? 그때 한참 뭐냐면 네. Backstreet Boys 하고 NSYNC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때 되면 네네네. 당시에 어느 쪽이었습니까? Backstreet Boys를 좋아했습니까?
1: Boys.
0: 아, 혹시 뭐 좋아하는 멤버 있었습니까?
1: 아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0: 나요.
2: 저도 이름 잘 몰라요.
1: 30년도 네. 너무, 네.
0: 아,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팀 NSYNC라서 NSYNC 멤버들 다 아는데 난 Backstreet Boys, Nick Carter 말고는
2: Nick Carter는 아는데 다른 친구들.
0: 뭐 브라이언도 한 명 있었고 네. 하는데
1: 네.
0: 자, 혹시 이 노래 연습하면서 네. 좀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1: 그 저기 risking it all in a glance 이게 네. 이 부분이 glance 이렇게 하던데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risking it all in a glance 이렇게도 되는 건지
2: 당연하죠.
1: 아, 네.
2: dance, oh yeah. 이거 안 해도 돼요.
0: 이거 애들까지
2: risking it all in a glance
0: 네
2: 하시면 돼요.
0: 맞아요. 이거는 솔직히 went 이것도 and
2: 예.
0: 이건 ad-lib이잖아요. 예. 사실. Right?
1: 네.
0: 뭐 그런 부분은 네.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는 네. 다 뭐 괜찮았습니까? 연습하면서?
1: 맨 마지막이요. 그 don't care what you did 할 때 don't care 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왜?
0: 네. 아, timing.
1: Where you're from don't care. 예. 네.
0: 아, 뭐냐면
2: I don't care who I don't care 숨 쉬어요. 하, 숨 쉬시고 I don't care who I don't care who what? You are where you're from what you did as long as you love me 그, 숨을 쉬면 해결이 다 돼요.
0: 마지막에
1: I
0: don't care who you are, yeah. where you're from, don't from? Care what yeah. you did. 이 부분이 yeah. 네, 이 네네. don't care what you did as long as you are. 그 마지막 don't care가 조금 살짝 어렵다.
1: 네네. 네.
2: 그러니까 여기 숨 I don't care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0: 아, 그
2: I
0: don't care 사이에.
2: who you are. 그리고 long as they love m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don't care, don't care.
1: Don't care.
2: Yeah.
1: Don't care.
2: Don't care. 그리고 what you did의 일박에 들어와요.
1: Don't care.
2: Yeah.
1: Don't care. 네. 알겠습니다.
2: 바로 정리되죠.
0: 그거만 엄청 듣고 있겠다. 이거. 이거만 듣고 있어야지 나는.
2: 예. 그거 숨만 네. 거기 숨만 한번 서 주시면
0: 네.
1: 네.
2: 바로 해결이 돼요.
0: 오. 좋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미화님, are you ready? 네.
1: Yes, I'm ready.
0: Right, let's get it.

0: 잘하셨어요.
1: 잘했습니다.
0: 약간 레이턴시가 좀 있었거든. 레이턴시가 조금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네. 그거 했기 때문에 약간 그 핸드폰 그 전화기에 약간 나오는 소리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조금 늦었어요. 근데 퀄리티는 너무 좋았어요.
1: 맞아요.
0: 발음, 음정 그리고 모든 게 잘 지켜주셨어요.
1: 미화님 혹시 노래 네. 부르면서 가사 보고 있었어요?
2: 가사 보고 있었어요. 네.
1: 아 그래요. 아, 근데 너무
2: 아, 보면 안 돼요?
1: 아니요, 보면 되죠. 일단 뭐 그쪽에서 어떻게 부르든
0: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1: 아니 뭐냐면 우리 미화님 너 네. 그때 옛날에 호주 있었을 때 Backstreet Boys 팬이었다라고 네. 했으니까 Backstreet Boys 팬이면 무조건 이 곡을 이거 뭐지 그 Know It By Heart 그냥 가사 이런 거 다 좀 외우라고 하기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가사를 다 아는 편이거든요. 근데 미화님이 네. 부르면서 조금 레이턴시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너무 편하게 난 이게 이미 좀 잘 아는 곡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네, 혹시 네. 가사를 다 외웠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2: 아니 중간중간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약간 바이브를 느껴가면서 이렇게 그쵸, 불렀는데
1: 그쵸. 이미 네, 아는 곡이니까 근데, 네. 그거를 스튜디오에서도 느껴졌거든요. 부르면서
2: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내일 저희 딸이 유학을 가거든요.
1: 혹시 호주에요?
2: 네.
1: 진짜 호주 가요?
2: 네. 그래서 그 일단 너무 또 걱정도 되고 같이 가요 저희 아들이랑. 네. 근데 저희 딸이 건강하게 무사히 학업을 잘 마쳤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수영이가 중3이거든요 김수영인데 오늘 학교에서 팝송 대회 얘가 진행을 맡았었는데 네. 노래도 부르면서 근데 반응이 별로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진행을 잘 조금 약간 조금 더 잘했으면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의기소침해 네. 있는데 네, 기운 좀 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0: 그럼 투표하고 나서 하면 되겠네요.
1: 맞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 다 투표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또 있어요. 얘기할 게 있어요.
1: 그 얘기 그런 거 나중에 합시다. 그게 인터뷰 우리 투표가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할 때 미화님이랑 꼭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2: 네. 네네.
1: 네. Alright. 자 일단 미화님이랑 이 긴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빨리 나갑시다. 네. 자 여러분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아시죠? 네. 문자 샵 9050 #9050 문자를 통해 투표 가능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나는 1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딱 10초만 드릴 겁니다. Only 10 seconds to vote. Are you ready?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1: Alright, 투표 시간 끝!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otes. 우리 밖에서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 몇 개 보겠습니다. 우리 영준117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일단 first time 문자 보내.
0: Alright.
1: 네, 문자 보내는 것 같은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BSB! BSB가 옛날에 Backstreet Boys였거든요. 약자로 했는데 I love this group. When I heard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I was 14 back in 2004. 진짜 아마 그때 14 years old 완전 Backstreet Boys or NSYNC crazy였습니다.
0: 진짜 좋아했겠네요.
1: 네. NSYNC and Backstreet Boys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에 그 누구지? 그 H.O.T랑 잭스키스 정도의 이 라이벌이었습니다.
0: 잭스키스는 누구였어요? NSYNC?
1: 그렇게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누구라고 해야 될까.
0: 뭐 하여튼 정말
1: 그 정도 라이벌이었거든요. 네. So 팀 NSYNC였으면 절대로 Backstreet Boys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팀 Backstreet Boys면 절대로 NSYNC 이렇게 하면 안 됐다.
0: 신기한 게 네. 프로듀서가 같은 사람이에요.
1: 맞아요. 루 펄만이었나?
0: 루 펄만 and Max Martin.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같이 거의 저는 네. 같은 회사라고 봤거든요. 왜 노래가 또 거의 비슷해요.
1: 너무 비슷하니까. 네. 그렇죠. 느낌이 너무 비슷했죠. 자 일단 여러분 위너 이제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노자 위너는요?

0: 바로 1번 김정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우님.
1: 네.
0: 어, congratulations. 오늘의 위너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0: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올스타 화이팅해야죠.
1: 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0: 아,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요.
2: 네.
0: 끝이에요. 네, 잘 됐어요.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1: 네, 상품권으로 뭐 하실 건가요?
0: 상품권.
1: 뭐 혼자 뭐 쓸 거예요? 아니면 누구랑 나눌
0: 혼자,
1: 거예요?
0: 혼자 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이건 내가 한 일인데, 그렇죠? 일단 정원이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서울에서 공부와 네, 그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네. 정원님 congratulations.
0: 네, 감사합니다.
1: 축하합니다.
2: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윈 못한 네, 우리 미화님이랑 잠깐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2: 아, 미화님 아쉽게도 네. 오늘 윈을 못했는데요. 재도전은 가능합니다.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아시겠죠?
1: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네, 근데 오늘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형 뭐 드리죠? 네.
1: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 피자 좋아하세요?
3: 저기 치킨이요.
2: 치킨 저희가 쏩니다. 네. 네. 근데 어머니
3: 감사합니다.
2: 지금 네. 마음이 좀 여기저기 있겠어요. 내일 그 딸이 네. 이제 뭐지 그 유학 가고 오늘 네. 아들은 팝송 그 대회에서 생각보다 잘 못해서 거기도 위로해야 되고 지금 어머니 네. 마음 어떠세요 지금?
3: 너무 싱숭생숭해요. 네. 그리고 얘가 오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자기 성적표도 분실해가지고.
2: 어떡해.
3: 네.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2: 그렇습니까? 일단 뭐 좀 위로 될 수 있는 말. 뭐 혹시 뭐 네. 다음에 또 아들이 팝송 콘테스트 나간다면요, 코칭 네. 같은 거 원하면 우리 올스타 여기 유튜브에 들어와서 뭐 이런 거 혹시 뭐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요. 딸도 네. 나중에 호주 가서 타임 이거 네.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영어나 이런 거 보면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올스타 언제든지 문자 보내서 저희가 최대한 뭐 해결해 주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올스타가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네. 보내주십시오, 어머니.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 마지막으로
1: 하고 싶은 네. 얘기 또 네. 있으세요?
2: 네. 특히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네. 가빈아, 수영아, 엄마가 너무 사랑해.
2: 어떡해.
3: 그동안 소리 지르고 화내서 미안해.
1: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소리 지른 거잖아요.
2: 애들이 꼭 네,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미화님 네. 저희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3: 네.
2: 네. 일단 best of luck to you, okay?
3: 네. 영광이었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재도전 꼭 해주세요.
2: 부탁드립니다. Alright, today's Eno Job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대결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결 도전곡 우리 한 형이 미리 맛보기를 해줄 건데요. 형, are you ready?
1: Let's get it.

0: 자,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 바비 맥페렌스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네. 유수님 민수 조용이라고 하는데 아, the jokes on you 저 립싱크였어요. 안 하고 있었거든요. MR 나오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힙바람 부르는 거 네. 너무 재밌었어요. 팀 왔는데 아, 근데 형 이거 바비 맥페렌스 저는 처음에 이 노래 듣고 he's very like super like chill like what island is he from 그런 느낌이 너무 났거든요.
1: Yeah, it's like it's actually very reggae.
0: 네, 너무 reggae 느낌 yeah. 너무 좋아. 야만. 좋아요. 자, 여러분 다음 주 도전 거 기대해 주세요.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와, 이게 얼마 만에 공항이고. 진짜 내가 안 온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했네. 내가 탈 비행기 번호가 보자.
5: Excuse me, where do I check in?
3: 치킨? 아, 코리안 치킨. 와, 진짜 요새 K-치킨이 그래 유명하다더만. 여기 공항에 오자마자 치킨을 찾네.
5: This is my first time at a Korean airport, so I don't know where to check in.
3: 그쵸, 그쵸. 한국에 처음 딱 오면 한국 치킨 딱 먹어줘야 되죠. 그런데 공항에는 없어요. 에어포트 no chicken.
5: No check-in at all? Oh, it's leaving in 2 hours. Oh, my seat is by the wing of the plane.
3: 아, 나도요, 나도. Me too. Wing. 뼈랑 순살은 시키면 항상 많이 남아갖고 저도 윙만 시키거든요. 날개만 시키면 여기 양념이 쫙 배어가지고 아우, 침 나온다. 그나저나 여기는 no chicken, sorry.
5: So where do I need to go?
3: Go? 아, 가서 먹으려고요. 아, 한국은 배달앱이 진짜 짱인데. 오자노, 아, 그러면 저기 저 앞에 공항버스 있지요? 에어포트 버스. 그거 타고 25코스 가면 치킨 굿.
5: Oh, so you mean I can check in if I take the bus?
3: Yes, yes. Chicken good. Wing good.
5: Oh, I see. Oh, thank you so much. You're a lifesaver.
3: 진짜 K-치킨 진짜 대단하다. 공항에 오자마자 찾게 만드는 그 힘. 와, 대단하다. Check-in은 어디서 하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5: Where do I check in? Where do I check in?
3: Where do I check in?
5: Check in이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호텔에 숙박 등록을 할 때,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을 때도 check in이라고 합니다. Check in을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어디 어디. Front desk에서 check-in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t the front desk. 12번 게이트에서 check-in 할 수 있어요. You can check in at gate 12.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체크인은 어디서 하나요?
5: Where do I check in?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맞다. All Star.
6: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타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헤어라오라오 문자 요정의 시간이 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그 뭐라고 하죠? 선풍기 가지고 조금 장난치고 있었는데
1: 네.
0: 오, 진짜 세긴 세네요.
1: 이 정도는 미니 팬 아니고요.
0: 네네.
1: 그 핸드헬드 팬이고 에어건이에요.
0: 네. 에어건. 진짜 세차하고 난 뒤에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에어건.
1: 근데 시작하기 전에 네. Before we get to the messages, Rachel B님이 말합니다.
0: 네.
1: Stop! 가발 날라가요! 일단 우리 문자 요정님 저 머리 땡기세요. 머리 땡기십시오.
0: 아 이거 하면 들킬 것 같은데요?
1: 땡기세요. 세게 땡기세요. 아야야야! 이 가발 아닙니다. 가발 영어로 wig이거든요.
0: Wig.
1: It's not a wig.
0: 네.
1: Natural,
0: 가발이
1: baby.
0: 아닙니다.
1: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이고요.
0: 네.
1: 근데 이마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근데 And my forehead's gotten really big.
0: 네. 그래도 이제 모발이 건강하면 좋은 거죠.
1: 그렇죠.
0: 네. 네. 저 이제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와 햄찌님께서 이제 이수준이 오셨네요. 왜 아무도 없는 거죠?
1: 그렇죠. 너무 여유로웠어요.
0: 나 1등으로 여유롭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왔다는 것은요. 이제는 advanced level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도 들어와서
0: 네.
1: 2 달기 전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햄치님만 들어와서 1 달고
0: 네.
1: 뭐죠? 왜 제가 1위죠?라고 그렇게 할
0: 그 시간이
1: 여유가
0: 있었다.
1: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0: 그러니까요.
1: We cannot let this slide.
0: 그래서 우리 미맨수님께서 2등으로
1: 네.
0: 또 들어오셨고
1: 2등만 아니라
0: 네.
1: 밑에 거기 뭐죠? 뭐죠? 1까지 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해야지 않습니까?
0: 근데 어제는 6등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어제는 6등으로 그리고 베니님이 3등 그리고 마차차님께서요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마차차님께서 와 먹방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 아, 오늘 음식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앞에 음식 없이 음식 이야기 하니까
0: 그니까요.
1: 아, 살짝 뭐가 좀

0: 부족했던 느낌이었어요.
1: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제일 첫 번째 음식으로 뭐 해보고 싶으세요?
0: 어, 바로 이 자리에서 네. 그 뭐지 숯.
1: 그 숯이요?
0: 숯을 일단 일단 불로 이거 이거 저 네. 핸드 이거 뭐지
1: 토치.
0: 그 불로 토치를 해가지고 쉬, 해가지고 바로 고기 구워 먹어야죠. 어. 진짜. 네. One of these days.
1: 그렇죠.
0: One of these days.
1: 그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네. 네 진짜로.
0: 이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방송 그렇게 합시다. 네. 부장님.
1: 오 나쁘지 않은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음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 고수님께서는요 라면 얘기를 하셨는데
0: yes.
1: 라면은 수돗물을 노란 냄비에 받아서 끓이는 게 최강이죠. 아, 라고 하셨어요.
0: Does it have to be 수돗물 though? 또 노란 냄비는 이해해요. I
1: 노란
0: understand.
1: 냄비는 이해하고
0: 노란 그 that golden color pot.
1: 아하.
0: Right?
1: 그거 하면 유독 맛있더라고요.
0: 진짜
1: 이상하게.
0: 거기에 네. 신발 끓여 먹어도 진짜 맛은 있어요.
1: 어.
0: 네.
1: 네.
0: 아, 그래서 거기 들어가 뭐가 다 맛있다고요.
1: 그만큼 맛있다. 강조하는 거죠.
0: 뭐뭐 네. 뭐 찌개든 그쪽 뭐 그 뭐라지
1: 다양한
0: 그
1: 찜
0: 생 찌어스로 그 시작하는 음식 뭐지? 짜짜짜찜아짤짠 짜장면 아니고요. 나 짜장면. 예를 들어 찌개는 네. 아닌데.
1: 찌개는 아닌데.
0: Very like 굵은 찌개.
1: 굵은 찌개.
0: 네.
1: What's that? 김치찜?
0: 짜가리?
1: 짝짝 원?
0: 짜가리?
1: 저희 같은 언어 하고 그, 있는 거
0: 아니,
1: 맞나요?
0: 아닌데요? 아닌데요? 자, 그 뭐?
1: 짜그리!
0: 짜그리! 짜그리! 짜그리!
1: 찾았습니다.
0: 그쵸. That 네네. yellow in, in that that yellow golden pot,
1: 네네네.
0: right? And 그 짜그리.
1: 짜그리.
0: 짜그리. 그 네. 진짜 맛있잖아요.
1: 짜그리였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인호잡이 있었는데요. 네. 인호잡 때 이제 우리 유선님께서 추억의 노래다 진짜.
0: Backstreet
1: 영어.
0: Boys.
1: 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팝송 틀어주고 같이 가사 공부했는데.
0: 네.
1: 그리고 이 다음이 제일 의문입니다. 유선님이 아빠 용돈 주세요 했는데 에츠미 민수님께서 아빠도 힘들다. 어쩌다가 나왔죠?
0: 제가 아까 네. 뭐지 1부 끝나고 2부 시작하기 전에
1: 네네네.
0: 살짝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이렇게 앉은 모습이 너무 우리 아빠 같다고.
1: 아빠 같다고. 네. 네. 아 그래서.
0: 그래서 아빠 용돈 주라고 했는데 아빠도 힘들다.
1: 힘들다. 네. 네.
0: 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네.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선님 지수소 빨리 하고 가요. 과장님 기다리. 네 이제 하겠습니다. 네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유석의 지수소. 이번 Did You Know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되는 주제일 수 있어요.
0: 네.
1: 예전에는 Hiccups 이거를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기억 안 나시겠지만
0: 안 나요.
1: 네 이번에는요
0: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
1: 맞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한 굉장히 가까운 분께서요
0: 이거 날씨보다 더 했을 겁니다. 이거 이 코너 진짜 네, 이번... 다른 거 빠지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1: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hiccups 이게 yes. ER에서 실제로 쓰이는 걸 가져와 봤어요. ER에 보니까 emergency room이라고 하더라고요.
0: Okay.
1: 응급실.
0: 네.
1: 그래서 stop hiccups instantly with this 30-second ER trick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0: 네.
1: 이게 보니까 정말 간단하게 3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three steps가 있더라고요.
0: 그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가요. find the soft bump. 우리 귀 구멍 바로 앞에 이제 가림막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작은 살 이거 이주라고 하는데
0: 이거 말이에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This
1: 그
0: cartilage?
1: 볼록한 거
0: 네.
1: 그렇죠. 거기를 손가락으로 press and hold 하라고 합니다. 귀 구멍을 완전히 빈틈 없이 completely plugging your ears so you can't hear anything 일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Open your mouth for 30 seconds. 네 30초 동안 지그시 누르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네.
0: 이렇게 하면 30초 동안 하면
1: 네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왜 귀를 누르면 딸꾹질이 멈추는가인데 딸꾹질은 이제 숨을 쉴 때 쓰는 갈비뼈 아래 근육 이걸 횡경막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여서 생기는 일종의 눈 깜빡이 같은 경련이라고 합니다. 네.
0: 그거 여기 있는 거 다이아프램이라고 합니다.
1: 오.
0: 다이아프램.
1: 횡경막.
0: 네.
1: 맞아요.
0: 다이아프램.
1: So the key nerves that control this breathing muscle actually run right through and around your ear canals 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근육이요. 아, 진정해야겠다 하고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0: 우리 햄찌님께서 문제여정 임상실험 통과됐나요? 근데 놀랍게도요 진짜 신기하게 네. 그 제 엄청 가까운 분 네. 오른쪽에서 제일 가까운 분이요 네. 이걸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근데 딱 두 시간 뒤에 핵값이 일어났었어요.
1: 네.
0: 그리고 해봤거든요.
1: You?
0: 네. 네. 진짜 신기하게. 근데 없어졌어요.
1: 오 진짜요?
0: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Like for real. 진짜로.
1: 네. 한번 해봐야겠다.
0: 뜨거운 물? 아 의미 없어요.
1: 일단 여러분 이 오늘의 Did You Know는 네. 일단 나중에 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건 진짜 certified.
1: 오. Oh, 네. Alright. I'll keep it in mind.
0: Alright.
1: 자 오늘도 했습니다.
0: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타임 이즈 나우 7:37 here in the studio. 여러분, guess who we have? We have HK 과장님 in the house.
5: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과장님, how are you?
5: 아, 이거 또 해 줘야 되거든요.
1: 네.
5: These days I'm so swamped at work, but always joining Aussie English boosts my mood.
1: Boosts my mood.
5: Yeah, yeah.
1: 네. 어, 근데 how are you dealing with the hot weather these days? 너무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5: 아 맞습니다.
1: 네.
5: Especially 요것도 한 말해야 되거든요. 네. 관련되기 때문에.
1: 네네. 네.
5: From this Monday, I transfer to another division.
1: Oh really?
5: Yeah.
1: So 어떡해.
5: 이제 제가 이제 BFM 담당은 아니에요. So,
1: 네.
5: Currently, I'm in charge of General Affairs Division.
1: For Busan City, okay.
5: Yeah. So I should always wear suit, especially jacket as well.
1: 네.
5: 정말 덥습니다.
1: 그쵸. Yeah. Oh, I can't imagine.
5: Yeah, long sleeve jacket.
1: 진짜 people that wear suits, no matter what the weather is,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하거든요.
5: 아 맞습니다.
1: 네. 일단 유수님 물어봅니다. 과장님 머리 하셨나요?
5: 맞아요. I got
1: 잘랐네요.
5: Yeah, haircut. I got a haircut.
1: Yeah, you got a haircut.
5: Yeah.
1: Oh, you cut a lot, actually. 좀 많이 짧게 잘랐네요, 전보다.
5: 좀 그렇네요. 맞아 보이네요.
1: 맞습니다. Well,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오늘의 코너, 오늘도 11월 부산, 몇 대 차입니까?
5: 아, 벌써 63회입니다.
1: 진짜, 63.
5: 아, 우리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우리 유저님, 자이다시님. 공공기관은 에어컨 온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1: 몇 도예요?
5: 26도였나?
1: 26도일 겁니다.
5: 예예. 예.
1: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씨 26도 진짜 시원해요.
5: 아 그래도 늘 더워요.
1: 네네. 화이팅입니다, 과장님. 네. Alright, so Busan City policies, events, and much much more. 과장님 always brings for us every Wednesday evening. Shall we get to 오늘의 민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나왔어요.
5: 여보, 와 요즘 날씨 너무 덥다 진짜.
7: 아, 당연하지. Say less. I feel like I'm melting. I'm sweating buckets, 여보.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녹아내리는 것 같아. 땀 엄청 많이 흘렸어 나.
5: 아, 그치 진짜 더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7: 여보. 일단 이해해서 다행이야. We click, okay? I'm not good at handling the hot weather. 나도 더위에 너무 약해, 알잖아.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이럴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해, 알겠지? Oh, I'm craving for some cold water right now.
5: 야, 외국 사람이네. 영어 너무 잘하네. 아니, 그래. 그것도 그래. 특히 이제 밤...
7: 아니, 내 전 남친이 알잖아. 미국인이었잖아.
5: 아, 그건 모르겠고.
7: 응?
5: 그 밤에도 있잖아,
7: 우리
5: 밤에.
7: 우리 전 오빠.
5: 아니. 그 밤에도 있잖아 밤에.
7: 밤.
5: 밤에도 이제 더우니까 열대야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어렵더라고.
7: 맞아.
5: 오히려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 뭐 축제 이런 데 가서 더위를 식히면 좋을 것 같아.
7: 여보, music to my ears, that's my jam. 맞아. 뭐 어디 갈만한 곳 없을까?
5: 화끈하게 우리 있잖아.
7: 화끈하게 뭐?
5: 이웃시열 밖에 가서 좀 뛸까 달리기에.

0: 여보. 아, don't start with me. I'm about to lose it. 뭐 같디요? 모르겠다. Oh, my rule of thumb. 알지? BFM. 빨리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물어봐.
1: 이렇게 한예와 얘기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을 맞아

0: 진짜 시간 오래 보냈겠다 이렇게 영어 잘하면.
1: 그건 그렇죠? 잘 모르겠고요. 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스토리가 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 괜찮습니까 과장님?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1: 평소에는 이렇게 뭐 광안대교 통행료 이런 거 하다가 오늘 조금 그래도.
2: 아 오늘은 그래도 조금 공감할 만한 그런 네, 민원이었다.
1: 네네네.
2: 네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일단 뭐 문자 몇 개 더 왔는데.
1: 아 우리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너무 고생이 많다고.
2: 아이고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유저님 날씨도 더운데 저 짜증 들으니 더 짜증남. 불쾌지수 100.
2: 불쾌지수 100. 누구 목소리 말하는 거죠?
1: 네. 아, 뭐 정해져 있죠.
2: 좋아요. So lots to get to. 과장님 will be introducing to us. 첫 번째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1: First one is about festival.
2: Yes. Music to my ears.
1: 밤에 갈 만한 축제거든요.
2: 네.
1: 2026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밤밤 페스타입니다. Night
2: 밤밤 페스타.
1: 페스타. 밤밤 페스타. Will be held this weekend from 1 PM to 10 PM
2: 네.
1: At Busan Cinema Center.
2: 오.
1: 우리 영화의 전당에서 우리 이번 주말에 하는데요.
2: 네.
1: I already told you, 밤. 밤 means night.
2: Yes.
1: 먹는 밤이 아니에요. Night. 네, 밤이거든요.
2: 네.
1: Thus, it means this year's festival will focus on making the most of hot and humid summer nights with interesting programs.
2: Uh-huh.
1: So this one is exactly fit to today's 사연.
2: Mm-hmm.
1: Visitors can enjoy a wide range of programs like 2026 Busan Travel Movie Festa. 그러니까 이 페스타 안에 또 다른 페스타가 있어요. 이제 2026 Busan Travel Movie Festa. 이제 부산 여행 영화제.
2: 네. 그러니까
1: 여기 가시면 여행 영화를 보실 수 있고.
2: 오, 재밌겠다.
1: And also you can enjoy outdoor library.
2: 아.
1: 야외 도서관도 즐길 수 있을
2: 거예요. 그 수변공원 했던 것처럼.
1: 예, 좀 비슷해요.
2: 오케이.
1: 장소가 근데 but the place is Busan Cinema Center.
2: 네.
1: 그리고 you can also enjoy candlelight concert.
2: Oh, romantic.
1: And calligraphy, stem tour, etc.
2: Oh, lots to do here.
1: 아, 맞습니다.
2: 네.
1: Among so many programs, especially let me focus on the candlelight concert. 이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It sounds really fancy. Candlelight concert. It's definitely the highlight of this festival. Visitors can enjoy performances featuring classical music, movie soundtracks, and timeless pop classics, all surrounded by thousands of candles. The combination of beautiful candlelight
2: 네.
1: and also soothing music creates a relaxing and unforgettable atmosphere.
2: 오, 너무 로맨틱하겠다.
1: 맞습니다. The concert will be held. 이제 이게 행사 자체는 우리가 양일인데 이번 주말 다 하잖아요. But
2: 네.
1: this candlelight concert will be held on Saturday from 7 PM to 7:30 PM and also 9:30 PM to 10 PM with no reservation required. 이제 예약 없이
2: nice.
1: 저녁 7시부터 7시 반 아니면 9시 반부터 10시.
2: 어 좋아요.
1: 좋습니다.
2: 왜냐면 과장님 맨날 이런 이벤트 갖고 오면 이미 네. 마감 다 됐잖아요. 아. 오늘은 이거는 reservation 필요 없다.
1: 아, 이번에 reservation 필요 없어요.
2: 좋습니다. Nice. So the Busan Cinema 밤밤 festival.
1: Yeah. So you can enjoy movies, books, music in one place.
2: Mm-hmm.
1: So it will be really good event for. You know, listeners who suffer hot weather.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of this event.
2: Nice. That's the 밤밤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 taking place at Busan Cinema Center. 네, 자 문자 더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1: Stella Hider 9116님.
2: 네.
1: Hello, it's nice to see you. Is our 과장님 coming in today? Oh, you are here. 아니, 제가 저고요. 제가 과장입니다.
2: 그렇죠. 스텔라 헤더님이 과장님 네. 찾는데 어 여기 왔구나. 네. 근데 그죠.
1: 접니다. 네. You got a haircut. It really suits you.
2: 아.
1: 고맙습니다.
2: 어울려요.
1: Music 네. to my ear.
2: Music to your ears indeed.
1: 고맙습니다.
2: All right, what's next?
1: Second one is another a nighttime program.
2: 오,
1: 이번에도 준비했거든요.
2: 밤 가네요. 네.
1: 2026 부산 월타임 캐피털 이제 우리 피난수도 부산 이런 말 많이 쓰죠.
2: 네.
1: 2026 부산 월타임 캐피털 헤리티지 나이트 이제 국가 유산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This one will be held next Friday to Saturday at Urari Square and 영도대교 area.
2: 네.
1: 이제 in 영도구 district. 이제 이게 풀네임이 예 여기 나오네요. 피난수도 부산 국가 유산 야행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2: 네.
1: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국가유산 야행.
2: 네.
1: 그럴 리가 없네요.
2: 국가유산, basically a national heritage.
1: 네, national heritage. 네,
2: 야행, 야, night.
1: 네.
2: 행 means 행군할 때 그 행.
1: 오, 잘하시네요.
2: 저 다 이해. 저는 다 이미 다 이해.

0: 했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 네.
1: So under the theme of Walk Through Busan, a city of memories and discover its emotional heritage.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도시, 감정의 유산을 걷다라는 주제로 you can enjoy various heritage related to Korean War.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우리 유산들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So, tell us a bit about the details of the programs for
1: this. Yeah, this program offers visitors a chance to learn about and experience a city's wartime heritage through eight-themed, totally 20 programs. 그러니까 8개 주제에 2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0: 네.
1: Including night tours, night storytelling, night exhibitions, night food, and night photo experiences, etc. Some programs require 여기 아까 민수님이 지적하셨는데 some program require pre-reservation.
0: 네.
1: 근데 이게 마감 안 됐어요.
0: 아 그래요?
1: 마감된 것도 있겠지만 예. 안 된 것도 좀 있었거든요.
0: 네.
1: So please visit the events official website and also website and also especially keep in mind that you should make a reservation for some programs.
0: Nice. So that is the Busan Wartime Capital Heritage Night
1: 맞습니다.
0: Taking place next Friday to Saturday. And you could still sign up, but he's not sure if the reservations are filled up.
1: 요새 인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쵸? 프로그램들이.
0: 맞습니다. 자 문자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아 많이 왔네요 우리.
0: 네.
1: 뭐 햄찌님.
0: 네.
1: 죽깅
0: 죽깅 행사
1: 아 죽깅 해요. 행사도 해요.
0: 네.
1: 죽깅 행사가 뭐죠?
0: 죽깅 행사 죽으면서 죽으면서 이렇게 죽기 할 때 뭐를 죽어 죽다.
1: 아
0: 네 죽다. 네네. Picking up 네. 하고 조깅 할 때 그 기입니다.
1: 네. 아 감사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했던요. 아 이거는 저기 앞에 거 연결이 되네요.
0: 네.
1: 유저님 햄찌님 오늘 1등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다 안 읽어도 되고요. 중요한 거 읽어주시죠. 유저님이 민수를 의심함. 아까 한글 모른다고 과장님 저를 의심했거든요. 네.
1: 아, 우리 또 스텔라 히드 916님 또 좋은 댓글 달아주셨네요.
0: 네.
1: You both are wearing white shirts today. White looks great on you.
0: Oh, we are.
1: 맞습니다.
0: 맞아요. 이렇게 innocent한 네네. 민수와 우리 과장님.
1: 저도 하얀색 좋아합니다.
0: 그렇죠. 화이트가 네. 너무 어울리죠.
1: 네네.
0: 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1: Last one is slightly different one. About science. 과학에 대한 거예요.
0: 과학.
1: 사실 오늘 과학 이제 여기 사연은 없었는데
0: 네.
1: 재밌어 보여서 준비를 했는데 과학에
0: 오케이.
1: 대한 겁니다.
0: 좋아요.
1: Maybe you know listeners when we hear the word science,
0: 네.
1: it seems like a little bit difficult.
0: 아, 저 네. 대학교 때 네. chemistry 수업을 처음 들었거든요.
1: 예, 예.
0: 진짜 어려웠어요.
1: 아 맞습니다. 저도
0: 네.
1: 사실 physics,
0: 네.
1: 물리 수업을 좀 들었을 때.
0: 네.
1: I can't understand.
0: 어렵죠. Yeah. 맞아요. So think of science as something that's always difficult and hard.
1: So I believe many, some of the listeners remember that in our segment, we learned expressions, it's not rocket science.
0: Oh, it's not rocket science.
1: 이게 우리 배웠었거든요. Rocket science.
0: 그래요?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1: 제가 배웠던 걸 기억하는데
0: 어느 다른 프로그램에서 영어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1: 하여튼 네. 안 배웠으면 말고, 안 배웠으면 지금 배우면 돼요.
0: 그래요?
1: Yeah. It's 알겠습니다. not rocket science.
0: 네, it's not rocket science.
1: 이게 이제 매우 어려운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말이죠.
0: 맞습니다. 네.
1: 그만큼 우리가 사이언스 하면 어려운데. This event Busan City will open the event called Science Road.
0: Okay.
1: 태종대.
0: 네.
1: For the first time from 10 a.m. to 5 p.m. of this Friday. 이제 태종대에서 열리는 Science Road라는
0: 네.
1: 프로그램이거든요.
0: Mm-hmm.
1: Visitors can enjoy a variety of science themed programs,
0: okay.
1: Including learning about the science behind 태종대's spectacular coastal landscapes and waves. 이제 태종대의 이 해안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0: 네.
1: 해안이나 풍경에 담긴 과학적 배경을 배우고 and also discovering fascinating stories about the ocean, climate, and marine environment. 이제 태종대의 아름다운 이제 바다, 이제 기후 이런 것도 배우고요.
0: 맞아요.
1: And also experiencing the science of Fireflies and light through interactive activities.
0: 태종대 fireflies 있어요?
1: 저도 몰랐는데 있대요. 예, 이런 이제 우리가 반딧불이죠.
0: 반딧불, 네, fireflies.
1: 반딧불이나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한 또 이제 과학적인 또 그런 것도 배우고요. And lastly, joining a lighthouse quiz event. 우리 등대죠.
0: 네.
1: 등대 퀴즈 이벤트도 하고요. So as you can see, there are so many hands-on programs.
0: 맞아요. 우리 햄치님이 수국 색깔 pH 실험 같은 것도 해요. 잠깐 햄치님 혹시 뭐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분이십니까?

0: 잘하고 계시는데요.
1: 잘하시네요. And also, well, more important thing is, 네. You can enjoy all the programs for free.
2: 무료고요.
0: My favorite word.
1: And also, as I already told you, that this one will be held Friday.
0: Yeah.
1: But it's outdoor events.
0: Yeah.
1: So, in case of raining, then we're gonna postpone to the Saturday.
0: 아 맞아요. 왜냐면 장마 기간이니까.
1: 네네. 요거 right? 비가 오면은 다음 날에 한다.
0: 네. 어, 비 좀 이 멘트 위에는 비 오면 안 되는데.
1: 네네.
0: 어 좋습니다. So Science Row, the very first Science Row taking place in 태중대 this Friday. I know kids especially love science. 우리 딸 과학 진짜 좋아하거든요.
2: 어 네네.
0: 네. 아 이거 딸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2: 아버님이랑 좀 다르시네요.
0: 무조건 가다가 가자고 할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so thank you so much. Lots to do, lots to see in Busan City. 자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1: Let's learn English together.
0: 네.
1: 이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코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영어는 보면은 결국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어는 결국 연습이야.
0: 영어는 결국 연습이야.
1: 이제 핵심이
0: 뭐다.
1: 네, 결국 뭐다. 핵심 뭐다.
0: Learning English boils down to practice.
1: Boils 뭐 끓이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뭐가 엄청 끓이면 이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예를 들어 뭐 뭐지 그 바닷물을 끓이면
1: 네네.
0: 소금이 남잖아요. 네. So it boils down to 결국 끝에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learning English boils down to practice.
1: Learning English boils down to practice.
0: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과장님, thank you so much. Another very informative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아, 바이바이.
0: 네. 자, 여러분, time to wrap it up for the day. Join us tomorrow. Another fun show waiting for you. In the meantime, our final track, as I leave you, by 경서, 밤하늘의 별을.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The time is now 8 o'clock.

0: Japan, Busan, Yeong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아이고, 우리 식당 음식이 매워 쓸긴데 잘 드시네, 예. 맛있게 먹었어요.
4: Oh, yes. Of course it was good. All the dish was...

0: really delicious. Really good.
1: Good. 아따, 입에 딱 맞았는가 봐. 그런데 이렇게 큰 가방 들고 어디를 갈라 합니까? 이 근처에 쇼핑할라 하면 짐을 여기, here, 맡기고 가도 되는데.
0: Excuse me. Can you hold my luggage while I go shopping nearby?
1: 러기지, 여기지, 아, 여기지!
0: Yes,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1: 아, 여기지. 예, 그 지도에 나온 맛집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서 드셨잖아요. 아이고, 한국말 좀 배우시는가 봐. 그런데 존댓말을 써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해야 됩니다.
0: No.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for about an hour?
1: 네, 네. 여기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알려줬잖아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하는 거라고.
0: Luggage. My suitcase.
1: 수트케이스? 아, 술 넣는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찾는가? 우리는 음식점, 푸드 레스토랑.
0: No, bags, my bags.
1: 아, 가방. 혹시 또 뭐 명품 이런 거 찾는가? 채널, 부자, 뭐 you know? 그런 거는 백화점 가야지.
0: No, my luggage.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please?
1: 아이고 참네. 여기 맞지. 여기지. 존댓말이 영 어려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여기지.
2: 오늘 배워볼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랄까 왜?
0: Can you hold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2: Can you hold my luggage?
0: Hold는 무엇을 잡다 말고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방 혹은 짐 보관할 수 있나요? Can you hold my bags? Can you hold my luggage? 라는 질문에 짐 보관이 가능하다면 Yes, we can hold your bags. 어렵다면 Sorry, we can't hold your bags.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0: Can you hold my luggag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3: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4: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4: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9: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